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뜰안 초대석. 여러분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궁금하시지요?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지역 곳곳에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리더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별한 초대석은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불러주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분이세요. 농협 순천지부 지부장님이신데요. 백희순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어서 오세요.

0: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못 잤습니다.
1: 네. 확실히 생방송 앞두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그죠? 네. 권사님.
0: 네. 네.
1: 그래도 얼굴이 너무 밝으시고요. 네. 빛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뜨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농협 순천 지부에서 지부장님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백희순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권사님,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농협하면요. 은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또 많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권사님, 농협이 은행 업무만 하시는 건 아니죠?
0: 네, 맞습니다. 저희 농협은요.
1: 네.
0: 생방송이라서 그런지 제가 좀 떨립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1: 네. 네. 제가 보니까 농협이요. 이렇게 직접 농사하시는 분들을 찾아가가지고요.
0: 네.
1: 이렇게 막 농기구 이런 거 다루실 때. 네. 또 혹시 위험하거나 다치셨을 때를 대비해서 농기구 무슨 보험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0: 네.
1: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 운동화가 다 다를 정도로
0: 맞습니다.
1: 예, 농촌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닌다라고 들었었거든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저희 농협은 비단 은행 업무만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전남 먼저 강주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점포수가 약 673개소에 9,300여 명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아, 와.
0: 네. 저희 농협은 어떠한 지역에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도서 상관 구석구석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면 도서 지역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농도인 강주 전남은 단순 금융사업뿐 아니라 주민 편익 대부분을 지역사회의 재한원하는 정말 그야말로 대표적인 민족은행이며 지역 한원은행입니다.
1: 네.
0: 네. 어제도 그제도 제가 얼굴이 지금 조금 까맣잖아요.
1: 네.
0: 매실다고 왔습니다.
1: 네. 농협하면 은행으로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농촌을 돕고
0: 맞습니다.
1: 농촌을 많이 사랑하는 귀중한 이런 어떤 조직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권사님이 농협이라는 귀한 직장에서 순천 지부를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0: 네.
1: 사실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지역, 지부를 이렇게 책임진다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0: 네.
1: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정말 제가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6년째 근무하면서 새 아이를 양육하고 또 농협이라는 직장에서 일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던 길이 늦어질 때 또 아쉬워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도 안 되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께서 제 생각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일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좋은 만남의 복으로 좋은 선배와 또 동료들을 붙여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 네. 또 방금 제가 농협 순천 지부장님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0: 네.
1: 또 수정로교회 권사님이기도 하시잖아요.
0: 네, 네.
1: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주님을 처음 만나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0: 예,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저희 큰 이모님의 영향이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심순애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어릴 때 돌산에 살던 어린 시절 이모님이 저희 집에 항상 오실 때마다 어린 자에게 늘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모가 또 저 이야기를 또 나한테 하는구나 라고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그 이후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수로 이사오면서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모님의 그 예수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집하고 가장 가까운 교회 여수제일교회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것이 또 주일이 되는 것이 너무 싫고 부담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오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저와 함께 이모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으신 저희 엄마가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요. 제가 주일 예배나 또 어떤 뭐 행사에 빠지려고 하면 늘 권면

0: 하신 엄마와 그 이모의 사랑으로 예배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었던 그 예배가 제 삶에 저 믿음의 기초가 되면서 인격적으로 그 이후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게 오늘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앉게 되었습니다.
1: 네. 이모님을 통해서 우리 어린 우리 백희순 권사님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또 그 심겨진 복음이 어떻게 꽃피고 어떻게 또 열매 맺는지도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간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라 좀 안타깝는데요, 여러분. 우리 백희순 권사님 참 고우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왠지 손끝에 물 안 묻히고 인생에 고난 없이 사셨을 것 같은 외모시지만 또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죠?
0: 네.
1: 우리 지부장님에게도 고난이 있으셨을 것 같고 또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바꾸셨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0: 네. 조금 눈물 나려고 하는데요. 에, 제가 24살 때 저와 5살 차이 언니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일로 저희 가족은 정말 하루가 1년인 듯한 시간 속에서 고통 속에서 통곡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정말 저는 밤마다 삶을 솔직히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픈 저의 심정을 언니가 너무 보고 싶을 때마다 밤 11시, 12시에도 교회를 가서 통곡하며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냐고 또 주님께 화내면서 때로는 대들면서 통곡하면서 있는 그대로 저의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그 화내는 모습마저도 우리 주님은 저를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그 음성으로 지금도 그 시간을 떠올리며 아픔이 남아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사라져서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 아멘.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아유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굉장한 고난들이 있었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또 더 큰 은혜로 바꾸게 하신다는 거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권사님 제가 오늘 오프닝을 할 때 찬송가 370장 가사를 들려드렸잖아요.
0: 네.
1: 전날의 한숨과 눈물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게 하셨네 라는
0: 아멘.
1: 가사였는데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백희순 권사님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권사님 농협에서 일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0: 네, 지금 36년 차입니다.
1: 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3번 변하고 4년만 더 있으면 강산 4번 변하는
0: 네.
1: 정도시네요.
0: 네.
1: 네. 긴 세월을 보내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0: 네.
1: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일들이 있으시다면요.
0: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딱 한 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하는 저희 시어머니 윤애순 집사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요. 처음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지만 친딸처럼 저를 늘 아껴주시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말씀은 많이 없으셨던 분이지만 항상 눈빛으로 미소로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셨고요. 또 저의 간청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해 주셨고 정말 감사하게도 등록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시며 항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눈이 시리다고 하실 정도로 읽고 또 읽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0: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요. 갑작스럽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언니 그 딸을 잃은 저희 엄마의 마음에 친정 엄마의 마음에 정말 둘도 없는 다정한 동무셨습니다. 네. 네.
1: 세상에. 네.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는 며느리, 또 그 시어머니와 또 친정 엄마가 또 그렇게 동무가 되셨네요.
0: 네.
1: 네. 네. 권사님, 그러면 시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36년을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데요.
0: 네.
1: 네. 많이 보고 싶으시죠?
0: 네. 많이 보고 싶고요. 그때 제가 어머니께 좀 더 잘해드릴 걸.
1: 네.
0: 쉽습니다.
1: 네. 네. 네. 우리 권사님, 어머님에 대한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권사님, 특별히 그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0: 네.
1: 네. 전도하신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겠어요?
0: 네. 사실 직장에서 전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1: 그렇죠.
0: 예. 직원들은 저의 그 아까 36년 동안 근무하면서 부족한 모습을 너무도 정말 가족처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면서 또 정말 그 전에 제가 사실 승진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록펠러처럼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 마음이 잊어져 있었습니다.
1: 네.
0: 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 마음이 그 부분이 생각이 났었고 직원들이 정말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단이 생겼고 언젠가는 전 직원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수정로교회에서 또 이웃 초청 주일을 두고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민 목사님과 전 교인이 기도하던 중 전 직원과 함께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1: 네.
0: 사실 주위에서 이거 지부장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노조에 반대도 있다라는 말도 사실은 있었고 사실 믿는 직원들마저도 반대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사실 괜찮다.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정말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고 정말 드디어 그 날이 왔을 때 감사하게도 청운 경찰까지도 전 직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에 함께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 야,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지부장님이신데요. 지부장님, 요 농협 농촌 복음화 2026 전국 대회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0: 네.
1: 아니 어떻게 농협에서 농촌 복음화를 위한 전국 대회를 하시네요.
0: 네.
1: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정말 제42회 농협 농촌 복음화 2026 전국대회가 6월 13일 10시부터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여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사실 여수에서는 처음 있는 행사로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 농협 신호회 회원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성장과 또 이 대회를 통하여 90년대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도록 또 경기, 전북 등 시도별 기독교 연합회가 다시 조직되고 또 주님을 모르는 우리 직장 내의 많은 동료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신호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1: 네. 제가 보니까 주체가요. 네. 농협 기독교 선교회 전국연합회라고 되어 있고요.
0: 네.
1: 주관이 광주 전남 선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0: 네.
1: 권사님, 그러면 농협 안에
0: 네.
1: 기독교 선교회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건가요?
0: 예. 네. 기독교 선교회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지만, 농협 내에서도 아직 이제 이렇게 광주 전남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1: 네.
0: 또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1: 지역마다 다르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다

0: 전국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고 또 직장 내에서도 정말 안 믿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진정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 저희가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스스로 다잡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본부장님이신 장재영 본부장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선봉에 서시고 또 우리 전남 순천 이쪽 동부 지역의 이성기 순천 순강축협 조합장님께서 회장님이 되어주시고 김명자 총무님께서 또 앞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 회원들이 정말 이 대회를 앞두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너무 귀하십니다. 네. 네. 권사님, 저 포스코에도 네. 포스코 기도 패밀리라고 이렇게 신우회가 있고요. GS 칼텍스에도 신우회가 있고요. 네. 남해화학에도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농협에도 이렇게 신우회가 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런 기독교 선교회가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게다가 그냥 신우회가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또 농협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농협 농촌 복음화를 위해서 전국 대회를 42번째나 42번째나 네. 이렇게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말씀에 참 잘 순종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여러분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여천교회에서 열리는 농협 농촌 복음화 2026 전국대회 프로그램에 보니까 합심 기도가 있는데 네. 첫째가 농협 농촌 복음화를 위해서 두 번째가 농협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네. 세 번째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네.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이 기도 제목만 봐도 이 전국대회의 취지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네. 특히 북한 선교는 되게 놀라웠어요, 권사님.
0: 네.
1: 네. 네. 어떻게 이런 쪽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신가 봐요.
0: 네. 이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네. 계속 준비하고 있으며 또 사실 이제 이 전국대회를 앞두고도 저희 광주 전남에 있는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사실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네. 또 얼굴을 모르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단톡방을 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아침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우리 추영아 시점장님
1: 네.
0: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믿음 안에서 더욱더 돈독해짐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네. 여러분 우리 농협 안에 있는 이 기독교 선교회가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농협 내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순천 지부장이신 백이순 권사님을 모셔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오행시를 기다립니다. 권사님 어떤 네. 오행시를 한번 드려볼까요?
0: 네. 사실 저희 전국대회를 앞두고 어떤 오행시를 지어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농협복음화로 좀 긴가요? 보통 삼행시인데 오행시로 네. 가져왔습니다.
1: 네, 여러분 네. 좀 긴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농협복음화. 제가 방송 전에 권사님 오행시는 좀 길어서요. 하나 깎을까요? 라고 했지만 농협복음화에 대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 뜨거우셔가지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행시를 한번 부탁해보자 하셔서 농협복음화로 여러분들께 오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농협복음화 오행시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0: 네.
1: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 듣는 동안 네. 오행시 받아볼 건데요. 네. 어떤 찬양 좋아하시나요?
0: 네. 은혜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1: 네. 네.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0: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 네.
0: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1: 네.
0: 너무 좋아합니다.
1: 권사님의 걸어온 걸음걸음 36년간의 직장

0: 직장생활. 또 제가 얼굴로 봤을 땐 한 20년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50년은 넘으셨죠. 인생 시간은.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본사님의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해 오신 그 고백입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귀한 응원과 격려의 오행시 기다리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농, 협, 복, 음, 화를 가지고 오행시 보내주세요.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마저도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의 뜰안, 오늘은 금요일 뜰안 초대석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농협 순천 지부장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수정로교회 권사님이신 백희순 권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협복음화 다섯 글자로 오행시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유, 오행시 길어서 안 보내시면 어떡하지라고 권사님이랑 저랑 걱정했잖아요. 권사님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권사님, 우리 귀한 문자 좀 소개하고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6366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제가 운을 뗄게요.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농!
1: 농촌 고흥에서 협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0: 아이, 권사님, 제가 협하면 협이면
1: 아,
0: 되세요?
1: 네네.
0: 다시, 다시.
1: 네.
0: 농!
1: 농촌 고흥에서
0: 협!
1: 협력하여 복음을
0: 아니,
1: 전
0: 협력하여
1: 협력하여
0: 복!
1: 복음을 전파하고 음식을 만들어 환우들에게 제공하는 일들이며
0: 일을
1: 일을
0: 하며
1: 하며
0: 화!
1: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힘들지만 힘내서 맛있는 음식 만들겠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0: 와, 농촌 고흥에서 협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요. 또 음식을 만들어서 환우들에게 제공하면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고. 와, 6366님.
1: 저희 농협 직원인 것 같은데요.
0: 네.
1: 보니까. 예.
0: 멋진 직원이시네요.
1: 네.
0: 귀한 오행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권사님, 8094님께서도
1: 네.
0: 오행시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한번 떼보겠습니다. 농.
1: 농담 아닙니다.
0: 협.
1: 협박 아닙니다.
0: 복,
1: 복수도 아닙니다. 음모도 아닙니다.
0: 화,
1: 화목입니다. 센스쟁이네요.
0: 8093, 네, 아주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행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오행시가 큰 격려가 되지요, 권사님?
1: 너무 많이 됩니다. 화면에서 쏟아지는 이 문자를 보고, 아, 정말 국동방송이 정말 이렇게 전파가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에
0: 네.
1: 너무 감사합니다.
0: 권사님,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극동 방송이거든요.
1: 네.
0: 이 선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전파 선교사로도 동력하고
1: 아,
0: 계십니다.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권사님, 1316님께서도 오행시 주셨는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농!
1: 농협에서
0: 협!
1: 협동하여
0: 복!
1: 복음을 전한다니, 주님 안에서
0: 화!
1: 화목한 신우예, 와우, 멋지십니다.
0: 와, 1316님, 멀리 진해에서 문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권사님의 이야기 조금 더 제가 이어가고 싶은데요. 직장이라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늘 승승장구하실 것 같고요. 또 커리어 우먼이시지만, 또 가정에서는 한 남편의 아내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시잖아요.
1: 네.
0: 가족들의 따뜻한 응원, 내조가 없었다면 오늘날에 우리 권사님이 계셨을까 싶은데요.
1: 네.
0: 우리 권사님의 가족 소개, 그리고 또 너무너무 외조를 잘해주셨을 것 같은 남편 자랑, 또 남편에게 보내는 방송 편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좀 쑥스럽지만, 예, 하겠습니다.
0: 편지 먼저 시작하시는 건가요?
1: 아, 그렇게
0: 제가 음악 깔려고
1: 되셨습니다.
0: 여쭤보는 거예요.
1: 네, 편지로 하겠습니다.
0: 네. 음악 큐.
1: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우리 아연이, 주연이, 재연이, 우리 사이 대영아, 그리고 우리 오빠, 늘 응원해주고 기도해준 우리 가족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힘내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 학교 졸업식마저도

0: 참석 못해서 미안했지만 언제나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준 우리 가족 너무 고맙고 또 사랑한다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특히 말없이 마음을 다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준 우리 남편 심순섭 집사님. 저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요 선물이라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늘 말없이 겸손히 주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특별히 심순섭 집사님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답장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순섭 집사님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귀한 답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권사님 남편분의 따뜻한 외조가 없다면 정말 저도 직장 여성이지만 힘들잖아요. 네. 남편분 자랑 한번 해주시죠.
0: 저희 남편의 특징은 말이 없습니다.
1: 말이 없어요. 네.
0: 마음이 정말 따뜻합니다.
1: 네.
0: 저희 대한민국에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1: 와.
0: 조용합니다.
1: 네. 심순섭 집사님 말씀은 없으시지만 네. 또 문자는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샵 9750번으로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고에 없었던 거라서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1: 네. 방금 우리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방송 편지 쓰셨잖아요. 네. 근데 또 직장에서도 지금 또 치열하게 또 아내자 어머니면서도 또 신실한 주의 여정으로 그렇지만 또 직장에서 열심히 또 일하는 직장 여성의 후배들이 많이 또 듣고 계실 것 같거든요.
0: 네.
1: 네. 우리 또 직장 여성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네. 정말 하루의 일과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저희 직장인데요. 저희 동료에게 또 내가 만난 지인들에게 특히 저희들은 또 금융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정말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지인들에게 또 믿다가 지금 쉬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자랑을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이 나 자신을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우리 뭐랄까요? 직장 여성의 선배님이신 백희순 권사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네요. 권사님 또 문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0: 네.
1: 1333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운을 떼겠습니다. 네.
0: 농협 보고마를 위해서 힘써 오신 권사님.
1: 협력하여
0: 선을 이루려고 복된 소식을 음악처럼 들려주셨으므로 화려한 상급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1: 와, 1333님 정말 장원급제라고나 할까요? 네, 귀한 오행시 정말 감사드립니다. 권사님 1134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권사님께서 오늘 한번 떼주세요. 농협 선교회 사역을 통해 농촌과 일터에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섬김 위에 함께 하시고 전국 복음화 대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 이거는 오행시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주셨네요.
0: 네, 마음이 네. 다 담겨 있습니다.
1: 네. 1134님 감사드리고요. 아, 그 다음에 또 오행시가 와 있습니다. 권사님 제가 이제 운 뗄게요.
0: 농촌과 도시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협동의 정신 위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음성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화평의 열매는
1: 농협인
0: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농협인이 됩시다.
1: 1134님 아무래도 멋진 농협인이실 것 같은데 네.

0: 그리고 또 1778님께서는요, 농협 복음화, 농사 짓는 씨 뿌리는 마음으로 협력해 나가는 거룩한 일에 복스러운 소식이 음악처럼 아름답게 화려하게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권사님, 8094님 문자 보이시지요?
1: 네.
0: 네. 새싹이 떠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신 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농!
1: 농부의 땀방울처럼 정성으로
0: 협
1: 협력하여 이웃을 섬기고
0: 보
1: 복된 소식을 전하며 음성 높여 찬양하고
0: 화
1: 화평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0: 권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1: 정말 이 문자들을 보고 제가 정말 다시 도전받게 되고요.
0: 네.
1: 예, 저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아, 네. 성경
0: 권사님,
1: 말씀처럼 문자가
0: 네.
1: 또 이렇게 힘이 되고, 정말 저도 이렇게 주위의 지인들에게 따뜻한 문자를 더잘 열심히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0: 네. 권사님, 1035님 문자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
1: 농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0: 협.
1: 협동조합 농협.
0: 복.
1: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0: 화.
1: 환한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농협 되시길 기도합니다. 백희순 지부장님, 아, 4층 식당입니다. 너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저 식당 이모님이 보내셨네. 감사합니다.
0: 와, 1035님, 성함과 주소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4층 식당에서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5986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농,
1: 농협과 농촌을 사랑하시는 주님,
0: 협,
1: 협력해서
0: 복,
1: 복음과 말씀을 힘있게 또 지혜롭게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화,
1: 화이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부장님, 너무너무 본이 됩니다. 아유,
0: 와.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문자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8094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까 소개했나?
1: 8094가 지금
0: 네.
1: 왠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0: 네.
1: 저기 우리 PD님,
0: 네.
1: 이 문자를 보면서 소개하고 싶은 문자를 좀 찍어도 될까요? 예,
0: 네네네.
1: 방송 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0: 네.
1: 죄송합니다. 5847 문자가 너무 확 들어옵니다.
0: 네, 5847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
1: 농협 직공 강성숙입니다.
0: 어머, 협.
1: 협동조합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네요.
0: 복.
1: 복지랑 너무 좋아 감사하지만
0: 화.
1: 화려한 생활 멀리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0: 강성숙님, 혹시?
1: 우리 네.
0: 네. 아, 네.
1: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지점장님, 순천대
0: 네.
1: 지점장님이십니다.
0: 그리고 지부장님, 1632님 문자도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아,
0: 1632님이십니다.
1: 와우, 백희순 지부장님 너무 멋져요. 따뜻한 마음과 열정이 넘치는 지부장님, 사랑합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 아, 정말 감동이 됩니다. 권사님,
1: 네.
0: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붙들고 계시는 성경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권사님도 권사님께서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제42회 농협 농촌 복음화 2016 전국대회. 다음 주 토요일이지요?
1: 예.
0: 6월 13일 토요일 10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 여천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농협 농촌 복음화 2016 전국대회도 그렇고요. 또 우리 애청자들께 앞으로의 비전과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정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주님의 목소리보다 또 저의 의지가 저의 계획이 먼저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세미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주의 말씀

0: 말씀 붙들며 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저와 모든 애청자분들,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널리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백이순 권사님, 지부장님의 기도 제목, 또 소망 나누셨는데요. 지부장님,
0: 네.
1: 0697님 문자 꼭 소개해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네. 제가 오늘 한번 떼보겠습니다. 농.
0: 농협을 위해 힘써주시는 백이순 지부장님,
1: 협.
0: 협동심을 통해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단합시켜 주시고,
1: 보.
0: 복스러운 얼굴로 웃어주시고, 아름다운 미소와 천사 같은 음성으로,
1: 음성으로 아침마다
0: 아침마다 밝게 인사해 주시는 지부장님,
1: 화
0: 화목한 농협을 위해서 계속 농협에 오래오래 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1: 네. 아, 우리 지부장님께서 직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직원들이 지부장님을 존경하는지 이 문자만 봐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부장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0: 네.
1: 오늘 생방송 처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0: 사실 많이 떨렸습니다. 많이
1: 네.
0: 떨리지만, 문자를 보면서 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제 마음이 참 많이 뜨거워지고,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영광 위해서 주의 복음 전파하면서 직장 내에서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같은 직장 내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았는데, 우리가 밥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1: 네.
0: 아침밥을 꼭 먹어야 건강하듯이,
1: 네.
0: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주위의 지체들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과 또 사명감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뜰한 초대석, 우리 농협 순천 지부 백희순 권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분 때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141님께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지부장 권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1035님 네, 성함 주소 정경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1772님께서요 농협의 복음화 협동하여 복음의 선한 길이 되게 하소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시면서 오늘 나오신 초대 손님 응원해 주셨습니다. 또 0782님께서도요. 권사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피디님도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도 활기차게 만나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나눔이 또 누군가에게 씨앗이 되어서 그 마음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은 또 이런 사명 계속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뜰안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지하교에 제일 처음에 발 들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한사랑 교회 김범석 안수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들여오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0: 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안일함으로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첫째, 죄가 시작됩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해요. 우기인 겨울을 지나 전쟁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고 왕들이 마땅히 전쟁터로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고 합니다. 다윗은 요압과 군대는 다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남아있었어요. 물론 왕이 후방에서 해야 할 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번 전쟁은 언약궤가 함께 나가는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직접 안 가도 되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 승리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도 견고해졌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승리 이후에 찾아왔어요.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보다 안정되고 편안할 때 더 쉽게 무너집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놓치는 순간부터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며 직장과 가정을 붙들었는데 조금 안정되고 익숙해지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예배도 대충 드리고 말씀도 건성으로 보고 사명보다 편안함을 더 찾게 되지요. 그런데 죄는 바로 그런 안일함을 틈타 들어옵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해요.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적 없이 거닐다 보면 반드시 보이는 것이 생깁니다. 쇼핑하러 가면 사고 싶은 것이 눈에 들어오고 거리를 배회하면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정신없이 전쟁하며 살아왔는데 한가롭게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 보니 보이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고 하지요. 물론 밧세바의 태도도 조심스럽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죄는 상황 자체보다 내 안의 틈 때문에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처첩을 두고 있었고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승리하게 되니 자기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바로 그 약점을 틈탑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안 넘어질 거야 하며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안일함 속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안일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며 죄의 유혹 앞에 나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안에 사탄이 틈타기 쉬운 약점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둘째, 죄가 끝까지 달려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본 후 거기서 멈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냥 보는 것 같고, 그냥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만, 죄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라고 해요. 결국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 밧세바를 불러들여요. 여기서 이미 간음의 죄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합니다. 밧세바가 정결 예식을 마친 직후였기에 다윗은 계산상 임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치밀하게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5절에 결국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알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렇게까지 하셔서라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다윗 안에 계속 숨겨져 있던 여자 중독과 욕망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드러내셔서 회개로 이끄십니다. 죄는 늘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 숨길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는 초기에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계속 달려가고 있는 죄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합리화하며 죄를 숨기려 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는 사건이 그저 심판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까? 백수로 보낸 6개월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회사에 정착했지만 다윗처럼 안일해져 회사를 무시했음을 회개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기 열심이 강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힘을 빼시고자 졸업 후 6개월간 백수로 지내게 하셨지요. 내 힘으로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한 교만이 철저히 무너지고 우울증과 무력감으로 힘들어져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공과 무관한 여러 회사를 거치며 제가 얼마나 저의 열심을 무기 삼아 표정과 말투,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회개도 잠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7년 차가 되니 처음에 낮은 마음을 다 잊고 또다시 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상사를 한심해하고 나는 이 회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며 회사를 무시해요. 또한 급여에 대해 마음속으로 불평하며 임원진과의 연봉 협상 자리에서는 은근히 상사를 까내리고 제가 한 일을 과시하며 한없이 계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판단에 따라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동안의 전쟁에서 이긴 것인데 이를 잊고 안일하게 행동한 것이지요. 회사에서 제 입지를 높이고 인정받기를 바라며 열심을 낸 제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의 회사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딱 맞는 환경임을 고백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사와 회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큐티를 먼저 하며 겸손과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한가롭게 거닐다가 조금 마음을 놓았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우시며 다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킴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처럼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안일함 가운데 머무르는

0: 하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고 기도와 말씀보다 익숙함과 게으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가롭게 거닐다가 죄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방심하다가 죄에 넘어지곤 합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말씀 앞에 깨어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설령 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저희의 죄를 드러내시는 사건을 심판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여기며 회개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Though we gotta say goodbye.
3: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고서 밭 갈어.
4: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크고 온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3: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4: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3: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4: 하지 말어.
3: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5: 좋아하지.
3: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5: 하지 말어.
3: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4: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3: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4: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3: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1: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0: 내가 복음이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 해오름교회 장한두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4장 29절의 말씀을 법문으로 내 마음의 정원에 피어내는 은혜의 튤립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 구원의 튤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2장 그리고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 선물로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는 도론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도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어떤 대가를 이렇게 하고 어떤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서 그 대가로 조건으로 받는 어떤 삭시나 그 값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도로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는 사람이 전적인 호의로 값없이 주어지는 완벽한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값없이 주어지는 완벽한 은혜. 이게 도론 이 단어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내 신앙생활의 성적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해서 내가 잘했으니까 구원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잘 못했으니까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100%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구원의 은혜의 튤립인데요.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우리 장로

교회의 필수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머릿속으로도 한번 그려보시고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 메모도 해보시면서 이게 어떤 튤립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튤립의 첫 글자 T입니다. T는 영어로 Total Deprav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용어가 어렵습니다. 전적 타락. 그래서 좀 쉬운 말로 이렇게 바꿔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완전히 고장난 장난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완전히 고장난 장난감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그리고 버려져서 쓰레기통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장난 장난감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가지고 하나님께 갈수 없는 그런 버려진 장난감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단 1%의 어떤 능력이 없고 완전 제로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두 번째 단어, U입니다. U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단어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또이 신학적인 영어가 쓰였어요. 이것도 어렵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한번 쉽게 한번 또 풀어봤는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의 픽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아니면 우리가 남들보다 착해서 아니면 우리가 남들보다 예배를 잘 드려서 아니면 우리가 남들보다 뭐 헌금을 더 많이 드리고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리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서 이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고장난 장난감과 같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을 수밖에 없는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장난감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를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예뻐해 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시고 그냥 자녀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L입니다. 네, L이라는 단어인데 Limited Atonement라는 단어인데 제한된 속죄라는 또 의미예요. 사실 이 말도 어려운 말입니다. 제한된 속죄. 그래서 또 한번 쉬운 말로 변경해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만을 위한 VIP 티켓을 받았습니다. 예.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제한이 이런 부족한 제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사랑은 세상은 아무나 대충 구원하시려고 대충 흘리신 피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VIP와 같이 여러분들을 여기시고 그 특별한 VIP,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흘려주신 맞춤형 보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한된 속죄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가 I인데요. Irresistible Grace라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또 영어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초강력 자석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에 쇠를 대면 어떻게 되나요? 딱 달라붙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막 멀리하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제발 좀 놔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해도 그럴수록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를 와락 끌어안으시고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불가항력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을 지금 볼 수가 없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내 눈이 닫혀서 제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주셔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게 바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튤립의 마지막 단어 P인데요.
Perseverance of Saint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는 아빠의 손입니다. 이 견인이란 말이 누군가를 이렇게 이끌고 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만약에 이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게 되거든. 공원이나 뭐 놀이공원, 운동장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엄마 아빠도 아이 손을 꼭 잡고 아이도 엄마 아빠 손을 꼭 잡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더꼭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도 꼭 잡고 있지만 엄마 아빠가 더꼭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손을 꽉 잡고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우리 한분한 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보통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잡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는다는 모습은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팔뚝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쳐서 손을 한쪽을 놨어. 그래도 이 손이 잡고 계속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한쪽을 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내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세게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도 꼭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튤립, 이 교리가 빡딱하게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딱딱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이 다섯 가지 튤립,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너의 구원은, 너가 구원받는 거는 너의 어설픈 어떤 경험이나 흔들리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게 아니야. 너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고 확실하신 그손 안에 지금도 안전하게 안겨 있어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인 이 다섯 가지 튤립,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의 튤립을 우리 마음의 정원에 심겨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튤립을 승인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튤립을 피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튤립을 피워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튤립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장 10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은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야.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 이렇게 지금 서문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록한 이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포이에마, 많이 들어보셨죠? 포이에마라는 단어. 합창단 이름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이 포이에마라는 뜻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 때 대량으로 막 빠바바박 찍어내잖아요. 대량 생산으로 해서 이렇게 물건을 팔아내는데 포이에마는 그 대량 생산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그 분야의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땀한땀 만들어낸 걸작품이라는 의미가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포이에마는 일반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해고림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신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무가치하다. 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들었을까? 작품으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있거든요. 근데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겉으로 볼때 도덕적으로 착하고 막 행실이 좋아 보이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할때이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구원의 튤립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선한 일, 아가토스를 행하면서 나만의 새로운 튤립을 피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피워내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다섯 가지 튤립을 피울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다섯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T는 Trust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해 봤어요. 바로 온전한 신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해바라기입니다. 예. 여러분 해바라기는 무엇만 바라보나요? 예, 해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이 온전한 신뢰가 이런 거예요. 해바라기가 오직 태양만 바라보고 따라가듯이 내 얄팍한 어떤 힘과 지혜와 어떤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신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신뢰이거든요. 저는 우리 헤브룸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온전한 신뢰의 튤립을 피워내는 삶의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U인데요. U는 Unconditional Love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봤어요. 이건 제한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보고 선택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햇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태양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햇살을 비출 때 어디는 비춰주고 어디는 안 비춰주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비춰주나요? 아니죠. 태양은 모두가 다 공평하게 그 따뜻한 햇살을 다 비추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 없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혹시 꽁꽁 언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조건 없이 너 이거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줄게,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안 해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조건 없이 그 사랑으로 녹여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제한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제한 없는 사랑의 튤립도 우리 헤어룸의 가족들의 삶 속에서 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은 L인데요. L은 Living Word라는 단어를 사용해봤어요. 바로 살아있는 말씀인데 나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성경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또 어떤 교리들도 많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죽은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내 머릿속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삶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아니 내 친구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 가족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좀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Living Word,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튤립이에요. 저는 이 말씀도 삶의 튤립으로 활짝 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I인데요. 이 I는 In Christ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봤어요. 바로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껌딱지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우리의 열매를, 튤립을 맺기 위해서 내 힘으로 억지로 막 착한 척 해가지고, 막 누구에게 잘 보여서 막 이렇게 막 착한 행동을 해가지고 억지로 막 피워내는 그런 정도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껌딱지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머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 안에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또 주님 안에 튤립의 아름다운 이 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활짝 피어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P입니다. 이 P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praise and prayer라는 단어를 사용해봤어요. 바로 찬양과 기도입니다. 나는 영적인 오뚜기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시련이 막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막 불평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나에게만 이러?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러요?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 솔직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넘어져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아빠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고 두려움 대신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의 이야기를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다시 오뚜기처럼 우뚝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워야 할 찬양과 기도의 튤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섯 가지 튤립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피워낼 수 있는 우리 헤어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구원의 튤립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튤립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제한 없는 사랑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고 또 찬양과 기도로 나의 이 새로운 튤립을 피워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삶에서 제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세 번째로 새로운 튤립을 우리가 완성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은 예쁜 말입니다. 예쁜 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번째 본문,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던 이 강력히 경고한 더러운 말, 이것은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사프로스. 근데 이 사프로스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썩은 생선에서 나는 냄새 있죠. 썩은 생선에서 나는 냄새. 아니면 상에서 문드러진 그 야채, 양파나 이런 야채들이 썩어서 나는 냄새. 아니면 나무가 부패해서 썩어가지고 나는 냄새. 그런 냄새를 지칭할 때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더러운 말이 바로 그런 냄새가 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할때막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있어요. 짜증내는 말이 있어요. 상처를 주는 말이 있고, 비웃는 말이 있고, 비교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정원이 있는데, 그 마음의 정원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썩은 진물을 붓고 생명을 다 태워버리는 맹독성 제초제를 뿌리는 것 같은 그 말이 더러운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말을 할 통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밥을 먹을 때 식탁에서도 말할 수 있고, 또차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뭐 카톡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죠. 또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서 또 여러 가지 말도 주고받고, 또 단체방에서도 우리가 여러 말을 하는데, 근데 내가 무심코 던진 그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무너지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쉽게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많아요. 화가 난다고, 피곤하다고, 덥다고, 마음이 급하다고, 예민하다고, 별뜻 없이 그냥 말했다고, 이렇게 던진 말 한마디인데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아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바울이 명명한 덕을 세우는 말, 이 선한 말, 이 말은 이 덕을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 오이코도메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근데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건축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을 튼튼하게 세우다, 건축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건네는 말 중에 이런 어떤 상처 주는 말 말고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인정해 주는 말, 환영의 말, 예쁜 말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누군가의 그한 영혼에 벽돌을 한장한장 이렇게 쌓아서 아름답고 튼튼한 집으로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과연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며 사셨습니까?

또한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혹시 썩은 과일과 같은 이 사프로스, 제초제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이코도메, 생수와 같은 말, 세워주는 말을 하시면서 살았습니까? 여보는 맨날 똑같아.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왜그 모양이야? 돈이 썩어난다, 썩어나.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당신, 다른 집들은 다안 그러는데 왜 당신만 그래? 이렇게 배우자를 무시하는 말을 쓰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넌 도대체 누굴 닮았냐? 아빠가 한번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했지. 니까짓 게뭘 한다고. 야, 니 친구는 잘만 하던데. 넌 뭐냐? 이렇게 혹시 자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빠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까지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남들 부모님처럼 해준 게 뭔데? 내가 언제 이렇게 키워달라고 했어? 아, 제발 관심 좀 갖지 마. 혹시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에 가슴에 대목을 박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바로 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입술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제초제 같은 이 사프로스의 언어가 내뱉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 피로 구원의 VIP 티켓을 받은 참된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걸작품을 내 스스로 짓밟는 것이 바로 이 사프로스 언어의 사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VIP 티켓을 소유한 우리의 이 언어 생활도 품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순간에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실수를 따지기 전에, 그 잘못한 점을 말하기 전에, 예쁜 말, 부드럽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수, 이 오독 오이코도메의 말을 먼저 부어주시면 어떨까요? 예쁜 말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똑같은 옷을 막 자주 사는 것 같아. 쇼핑을 막 자주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돈이 썩어 난다. 누구는 벌고 누구는 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말을 살짝만 바꿔서, 여보, 당신 저번에 샀던 그옷 너무 예쁘던데 혹시 이번에 또 똑같은 거 샀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네, 같은 말이지만 마음에는 좀, 네, 좀 있지만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순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집 쓰레기 음식물이랑 좀 쓰레기 청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깜빡한 거야. 집에 와보니까 그대로 있었어. 음식물 청소도 안 되고 너무 엉망이야. 그러면 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는 사람 따로 있냐고. 그거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싸움이 막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막.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여보, 많이 바빴어요? 물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좀 집을 한번 이렇게 치우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당신이 좀 이렇게 치워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면 같은 말이어도 우리가 이렇게 좀 아름답게 순화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막 감정적인 말을 막 생각나는 대로 뱉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에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잠언 25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 있는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물론 우리의 감정 때문에 말이 막 나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예쁜 말을 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하는 그 말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로색 있는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정과 이웃을 향해서 서로에게 생수와 같은 예쁜 말을 건넬 때, 저는 비로소 우리 삶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온전한 신뢰, 또 제한된 사랑, 제한 없는 사랑, 살아있는 말씀, 주님 안에서 동행,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출입이 찬란하게 꽃을 피우게 되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그 아름다운 튤립도 비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들어버리죠. 이번 주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가 좀 어지러워서 발언도 셀겸 해서 며칠 전에 저녁에 한번 순천만

0: 정원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 튤립이 피었던 그 자리에 지금은 장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튤립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튤립은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서 이 TULIP, 이 나만의 아름다운 튤립을 활짝 피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입술에 이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가족과 또 이웃과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든든히 세워주는 이 오이코도메의 예쁜 말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영적 정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헤어룸교회 장한두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8-5393 헤어룸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메가헤르츠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를 진행할 여천운영교회 사모 조혜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픔과 걱정 앞에 서게 됩니다. 눈물의 시간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도서 3장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희망의 빛을 비추십니다. 오늘 하루 저고밤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두려움보다 소망을 붙드십시오. 주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저를 붙들어주셔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6월 5일 금요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호남 권역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창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기도응답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 여수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이십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복음방송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호남 권역 4개지사 광주, 전북, 목포, 전남 동부 청취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 여수 고소동에 위치한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호남 권역 4개지사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인데요. 우리 호남 권역 청취자들에게 인사 나눠주십시오.
1: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거나 또 아픔이 있거나 우리 힘든 일이 있는 애청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또 이 또한 지나간다는 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호남권역 4개지사 극동방송과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 사람들에게 나눔이 필요한 건 우리 인생이 다들 녹록지 않고 힘든 순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지나갈 겁니다.
0: 그런데
1: 그 제가 어느 책의 3구절을 읽었는데 그 힘들고 어두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0: 아멘.
1: 그게 바로 우리 치유의 시작인데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결코 혼자 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0: 아멘.
1: 제가 기도하고
0: 네.
1: 그러면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더더욱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당신들의 마음을 조금씩 나누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마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같은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고 아시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중보자시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중보자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0: 아멘.
1: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여전히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또 소망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호남권역 4개지사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맨 먼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어저께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세워주신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헌신하는 사명감 주옵소서. 두 번째는 더욱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나라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0: 선거 후 나라가 나뉘지 않고 갈등이 깊어지지 않고 우리나라를 향한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0: 아멘.

0: 머리로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할지를 그들의 양심 속에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선거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과 여러 감정들로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갈등 가운데 있지만 주여 속히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이 대한민국이 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이 일에 교회가 더 앞장서게 하시며 교회 안에 용서와 사랑과 또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더 좋은 나라가 또 더 좋은 민족들이 주님을 위해 준비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1: 아멘.
0: 이 나라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바른 나라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은요. 874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오빠가 간암으로 5차까지 항암을 하시고 금요일 6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이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계셔서 순적한 치료가 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오빠를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0: 아, 제가 이참 동생이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요.
1: 아,
0: 그렇죠.
1: 네.
0: 네, 그 앞에 칭호가 사랑하는 오빠가 이렇게 하는 게 참 만일 내가 아프면 우리 동생이나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이렇게 부탁할까 하는 조금 찔렸어요. 저는. 그런데 이 동생은 정말 오빠를 사랑하는구나라는
1: 그렇죠.
0: 생각을 합니다.
1: 네네.
0: 저도 암 환자를 옆에서 돌봐준 적이 있는데 네. 귀하고 소중한 헌신을 옆에 계신 분들의 헌신이 참 귀한 시간이거든요.
1: 그렇죠.
0: 제가 오빠를 위해 기도하겠는데 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며 오빠와 같이 하는 이 동생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간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오빠를 대신하여 함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8740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아멘.
0: 5차까지 항암을 하고 6차를 앞두고 있고 이 항암이 모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육체를 참 많이 힘들게 할 텐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0: 오빠뿐만 아니라 동생도 힘을 주시고 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치료가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1: 주여.
0: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신 우리 8740님 우리 다 같이 힘내시고 사랑하는 오빠도 분명히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저희들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방송 중에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2: 아, 네,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네, 이렇게 전화 연결되었는데요.
2: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고요. 또 목사님과 또 말씀 나누시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신지요?
2: 아, 네, 목사님 그 주님의 사역 감당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그, 예, 여기는 그 포항입니다. 예, 포항 그 죽장의 그 정자교회인데요.
1: 전자교회?
0: 죽장의 전자교회요.
2: 예예 예. 정자교회.
1: 아, 정자교회.
0: 예.
2: 예, 포항 죽장의 정자교회인데요. 이 박상곤 목사님께서
0: 네.
2: 이 건빵으로 1년 360일 노방 전다고 계십니다.
0: 아, 그러시군요.
2: 막, 예,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막 비바람이 불어도 막 폭염에도 혹한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건빵으로 이제 노방 전도하시는 분이신데 뭐 시장으로 전통시장으로 막 포항 죽장시장으로 이래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연로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0: 네.
2: 예, 건빵 구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0: 아, 목사님이 지금 건빵 구매하시는데 재정적으로

0: 어렵다고요?
1: 예, 예. 네. 그 연로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아주 처음 꼴짝인데.
0: 네.
1: 예, 그 하나님 은혜로 좀 이래 노공 전도하시는데 그 좀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기도 네. 하나님 은혜로 좀 이래 채워지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0: 지금 전화 주신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1: 아, 예, 저희 처갓집에 교회입니다. 저희 처갓집에 교회.
0: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같이 계시지는 않고요.
1: 예, 예.
0: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저희들한테 기도를 부탁드리시는군요.
1: 아, 네네, 목사님.
0: 아, 네, 알겠습니다. 참,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 죽장에 있는 정자교회 박상구 예, 예. 목사님이요.
1: 예, 예.
0: 네,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럼 전화 붙들리시고요.
1: 네,
0: 제 기도에
1: 감사합니다.
0: 동의가 되신다면 함께 아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사랑하는 주님. 오늘 참 전도하기가 힘들고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여전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곳곳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 아멘.
0: 그 일로 인하여 고난을 하며 수고를 하며 애쓰며 씨를 뿌리며 열매가 없어 보이지고 사람들 보기에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365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박상구 목사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아멘.
0: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수고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일과 그가 얻어야 할 상급 다 하나님이 주시긴 일 것을 믿사오니 주님
2: 아멘.
0: 주의 종이 어디서 우리가 얻어서 씨를 뿌리며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 받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특별히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1: 아멘.
0: 기도합니다.
2: 아멘.
0: 그래서 이 교회가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교회지만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이며 주님께
1: 아멘.
0: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1: 아멘.
0: 이 사역을 통하여 특히 이 시골에서 연로하신 분들 마지막 소망이 천국 가는 것일 텐데 이분들이 더 인생의 마지막에 오기 전에 예수를 알고 천국 가게 되는 일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사역하는 박 목사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2: 네, 정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교회 위에 재정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또 전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0880님. 주님, 아들이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힘들어서 이직하려고 하는데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요즘에 직장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직하려고 한다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0: 네, 참 이런 아들이 있으면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들이 우리 부모님의 기대와 예기치 않은 결정을 할 때 참 저희들이 격려하거나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분들은.
2: 그렇죠.
0: 그러니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있는 아들을 격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이때 감정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에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2: 아멘.
0: 우리 기도를 부탁하셨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주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으니까 저희와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0880님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힘들어해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들이 힘든 것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직장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그 과정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걱정 때문에 또 마음이 어려운 것이 저희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참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끔은 화도 나고 가끔은 짜증도 나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 부모의 동일한 마음은 저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2: 아멘.
0: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2: 아멘.
0: 우리의 부모님들의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기도를

0: 기억하셔서 저희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이 은혜로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복을 주십시오. 주님. 아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이 힘든 세상에 저희 자녀들이 넉넉히 잘 살아가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과 능력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오늘 기도를 부탁하신 우리 0880님의 아드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저희들의 자녀들이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아들을 또 걱정하는 어머니께서 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은 호남 권역 4개 지사 광주 전북 목포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품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듣고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석규님의 나는 믿노라입니다.

0: 생명을 살리는 시간, 중보기도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 호남 권역이 함께하는 소망의기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기도 제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87님, 친정엄마가 오늘 대학병원에 혈액종양내과에 오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82세이시고 최근에 숨이 많이 차고 배에 복수가 차고 발에 부종이 있어서 동네 내과에 갔는데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약으로 잘 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친정엄마가 절에 매일 가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친정엄마 구원과 또 오늘 병원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 좀 올리셨네요.
1: 저도 여러 환자들을 저도 심방을 많이 했는데 만약 숨이 차고 배에 복수가 찼다면 아주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머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으시는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영혼의 구원이 제일 중요할 텐데 아멘. 오늘 이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을 위해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친정 어머니를 위해 복수가 차고 발에 부종이 생겨서 이제 개인 병원에는 어쩔 수 없어서 큰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울 것입니다.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짐과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이미 우리 손이 떠난 일이고 하나님이 할 수 해주셔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일 때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0: 아멘.
1: 주님, 어머니를 간호하는 이 딸에게 믿음을 주시고
0: 아멘.
1: 또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말을 또 혀에 허락하여 주셔서
0: 아멘.
1: 이제 어머니가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이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더더욱 힘이 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다른 우상이나 어떤 귀신이 아니라 참되고 보배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의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7087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알아가서 꼭 구원받으시기를 저희들 또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1443님, 지난밤에 꿈을 안 좋게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강건해 줄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1: 네, 어떤 주셨습니다. 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기분 나쁜 꿈을 꾸셨나 봅니다. 근데 아마 가정과 관련된 꿈인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인데 새벽기도 가기 전에 가끔 정말 안 좋은 꿈에 일찍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자꾸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날 이제 그런 꿈이 생각났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꿈을 거절합니다.
0: 아멘.
1: 이렇게 했거든요. 꿈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꿈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런 참 분별이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두렵고 근심을 주는 거라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오늘 이 기도를 부탁하신 143님과 또는 동일하게 우리 모든

0: 사람들이 참 믿음을 잘 간직하고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꿈과 때로는 사람들의 말과 또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 소식들에 우리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것들을 거절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두려움을 거절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소식들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우리의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1: 아멘.
0: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에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승리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십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1443님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죠. 선포기도 하셔서 그 안 좋은 기분에서 벗어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도사연입니다. 1123님 조카 부부가 결혼 6년 만에 기도응답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순산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0: 네, 저도 축하드립니다. 또 축복합니다. 6년 만에 기도응답으로 임신했으니
1: 감사하죠.
0: 성경에 많은 늦게 낳은 기도 가운데 낳은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증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1: 아멘.
0: 이 아이도 특별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년 만에 기도응답으로 아이를 낳게 된 부부를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아이가 다윗과 같으며 이 아이가 이삭과 같으며 요셉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고 또 사무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늦게 낳은 아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당신의 능력 가운데 붙들릴 때 가정에도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도 반드시 복된 아이가 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순산하게 하시며 산모와 가정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정말 축하합니다. 목사님 기도 말씀대로 다윗과 같이 또 이삭과 같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아이가 순산할 수 있고 또 그 아이대로 아이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랄 줄 믿고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7969님 작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루게릭이라는 병이 찾아와서 온 가족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저희 어머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안 믿는 분이셨기에 요즘 극동방송과 찬송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느끼게 해주시고 이 기회에 저희 시댁 식구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예쁜 작년에 결혼한 새댁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좀 올리셨는데요. 안 믿는 분이신데 극동방송을 듣는다고 하시네요. 목사님.
0: 참 복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1: 아멘.
0: 찬송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믿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인 것처럼 큰 나무는 아니어도 방송을 듣기 시작하는 그것부터 아마 믿음의 출발일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막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결혼한 세대에게 어머님이 갑자기 루게릭이라는 병을 찾아와 온 가족이 힘들 때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믿지 않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기회를 틈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소서.
1: 아멘.
0: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믿음과 신앙이 입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만나 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응답도 해 주시고 할 수 있거든 주여 당신의 그 권능으로 약한 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가정의 부담도 해결하여 주시고 어머님도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온 시댁 식구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진리인 것을 선포합니다.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7969님 시어머니께서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시기를 저희들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소망의 기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호남권역 4개지사 광주, 전북, 목포,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전남동부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피디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또 간절한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실 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의 여천은영교회 사모 조혜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여순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제로 남선교회연합 친선체육대회를 엽니다. 배구와 족구, 여자 승부차기, 훌라후프 던지기 등의 종목으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5601번에 2037-203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 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에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 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 교회의 이번 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은,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

0: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2: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2: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럼.

0: 하지 마라.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2: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갈릴리로 여겨진 전남의 땅,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이 선교사들 보내시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일찍이 극동방송 비롯해서 선교 방송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각 도시마다 저 시골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날로날로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믿는 자가 많아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선교열도 많이 식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또 교회 종직들과 또 선교하는 모든 매체들과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기도로 깨어나게 하시고 전남의 교회들이 힘을 얻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종교사학의 설립정신 보장과 내년 평양대부흥 120주년 기념사업 연합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어제 정기총회를 열고 사학법 개정안의 개방이사 비율 확대 조항이 종교사학의 정체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기아성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에는 특수성과 설립 목적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획일적 교육 탈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단장들은 오는 10월 정기총회 이후 평양 대부흥 120주년 기념사업 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부활절 예배 헌금 1억 원을 쪽방촌과 탈북민 등 소외계층 지원에 전액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20년차 총회장에 추대된 이기용 목사가 다음 세대 부흥과 교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선교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신임 총회장 이기용 목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교단 창립 120주년은 영적, 물적 자산을 총망라해 도약해야 할 거룩한 변곡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다음 세대를 위해 영상이 결합한 디지털 공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주 7일 신앙교육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목사는 서울신학대를 비롯한 지방신학교 학생들이 공통된 신학 언어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필수 교과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 형성과 교회 공동체의 성품을 올바르게 인도해줄 기독교 고전이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타고난 기질의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비결을 담은 팀 라헤이 목사의 성령과 기질 뉴 에디션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세상의 냉소와 달리 성경은 완고한 기질의 벽을 깨고 새롭게 피어난 베드로의 역동적인 반전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미국 복음주의 저술가 팀 라헤이 목사의 대표작 성령과 기질은 인간의 성향을 네 가지 기본 기질로 분석하며 기질의 잣대를 타인을 비판하는 도구가 아닌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이해의 징검다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자는 33년이 넘는 목회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분노와 두려움 같은 정서적 문제의 가장 안전한 처방전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성령이 주시는 희락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며 사탄은 오늘의 은혜로 내일의 염려까지 짊어지게 해 우리 영혼을 짓누르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야말로 인간의 모든 천성적인 약점을 이길 하늘의 자원이라고 재현했습니다. 저자는 서로의 기질을 이해하고 품어줄 때 가정과 교회가 비로소 친절히 흐르는 정원으로 변모할 수 있다며 책에 수록된

0: 엔 기질 테스트를 활용해 새로운 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국교회사학회는 제168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최영근 교수를 선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학회는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위기시대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독교 신학의 과제를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한신대학교 김주환 교수는 복합 위기 현실 속에서 정의 없는 평화는 지배 권력의 체제 유지 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민중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평화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남 지역 목회자 양성의 요람인 영남신학대학교가 이사장 이취임 예식을 열고 뒤에서 낮게 섬기는 청지기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교 발전과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지난 2일 대강당에서 제168차 사역의 일환으로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제33대 김주선 목사의 이임과 제34대 서동호 목사의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공포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서동호 목사는 취임사에서 이사장의 자리는 앞에서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돕는 섬김의 자리라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신학대학교를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27도, 광양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한 책에서 본 한 글자부터 일곱 글자로 나타내는 일곱 가지 인생의 지혜 문답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는 나.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두 글자, 우리, 주님 안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는 사랑. 사랑은 하나님 그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네 글자는 내 탓이요,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봐야 됩니다. 돈 안 드는 최고의 투자는 정말 잘했어. 칭찬에는 고래도 춤추겠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여섯 글자, 우리 함께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을 이루는 일곱 글자는 처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나를 끝까지 처음 그 마음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바로 그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와 갈망도 없게 됩니다. 다윗은 과거 뼈아픈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앞에 놓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과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고 사는 자들에게 있는 비밀이요 신자가 누릴 풍성한 복입니다.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이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런 복과 은혜를 풍성히 맛보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꼭 특별한 건강법이나 비법이 있는 건 아니다. 100세가 넘은 장수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성격이 참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가만히 있기보다 늘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협회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0: 덧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온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수의 비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 나한테 뭐 건강의 비결이 뭐냐.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게 내 건강의 비결이다.
0: 네.
1: 그런데 성경에 우리 연수가 70년인데 더 살면 80.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90, 100세가 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드물어주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부지런히 좋은 일 하면은 오래오래 살 거예요.
0: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수의 비결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삶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17년째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이은자 선교사님.

0: 님을 만나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애틀랜타에서 미션 아가페를 섬기고 있는 이은자 선교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 사명이 중요하고, 네. 근데 직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 직장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은 언제 시간을 내서 양쪽에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1: 저는 그래서 오후에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봉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1: 델타항공이에요. 델타항공.
2: 델타항공에, 네.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느끼죠?
1: 저는 공항이, 국제공항이 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스케줄도 제가 뭐 오전에 그것도 근무하고 제가 스케줄을 할 수 있는데 선교가 지기 때문에 제가 그 스케줄을 맞춰서.
2: 그럼 지금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1: 지금 여의도 수목원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52회인데.
2: 그 옛날에 조 목사님이 시작해서, 네, 이영훈, 네. 목사님이 계속 이어가고, 네, 있죠. 네. 이번에 선교사가 몇 명이나 왔어요?
1: 한 800명 넘게.
2: 그러니까 저 순복음교회에서, 네. 보낸 선교사.
1: 네네.
2: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
1: 그렇죠.
2: 그렇게, 네. 이 선교사님 단체 같은데.
1: 네.
2: 내가 궁금한 게 그 단체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며 누가 하며 뭐를 해요?
1: 저희는 이제 인미션 아가페,
2: 예.
1: 미션 아가페라는 그 단체를 제가 한 19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노숙자라는 그,
2: 미국엔 노숙자가 많죠?
1: 많아요. 예, 노숙자를 이제 도와달라는 그 어느 목사님의 이제 요청을 받고 노숙자라는 그 단어를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세 명이서 현재 지금 제임스 송하고 제임스 리 저희 오빠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17년 전에 미션 아가페라는 단체를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매주 한 800명 정도 식사 대접을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2: 교도소도 가고 근데 교도소 가기가 어렵잖아요.
1: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도소 방문이 참 어려워져가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물품은 저희가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2: 그러면은 이 노숙자 단체를 위해서 지금 식사를 보내주고.
1: 네.
2: 그런데 이제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멕시코도 갔다 오고 또
1: 저희는
2: 저
1: 이제
2: 큐바도 갔다 오고.
1: 쿠바, 그 다음에 페루. 페루는 한 10년 동안 그동안 이제 페루에서 히카마루카라는 그 동네, 산동네에다 어린이들 축구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리그해서, 파이널 리그해서 그 동네 잔치를 해줘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한테 문이.
2: 자비량으로.
1: 다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저도 월급 받아서 월급도 모자라요.
2: 그렇게, 네. 하면서 본인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1: 저희가 힘이 나죠. 봉사하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참 감사한 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하고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애틀랜타 공항이 제일 크고 바쁘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 사람을 만나서 제가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제가 씨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딴 데 가지 않고 그냥 공항에서 하면서 근데 또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서 한 10년 전에는 페루에 가서 그렇게 해서 잘 했고요. 4년 전에는 이제 쿠바를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2: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얼른 가요?
1: 어디를?
2: 단체.
1: 저희는 그냥 우리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자비량이고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명 갑니다. 그러면 각자들 다 알아서 각자 거기도 자비량으로 다 해서 갑니다. 그래도 한 번도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지금 극동방송국 70년 운영하시듯이.
2: 그러면 이제 가서 복음도, 네. 전하지만은, 네. 그 사람들에게 뭐 흔 옷도 주고 새 옷도
1: 그럼요.
2: 주고.
1: 그럼요. 그래서 델타항공에 감사한 게 가방에 리미트가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요.
0: 와.
1: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네. 미리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 회사

0: 땅에 남고 아,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1: 어, 그럼요. 많죠.
0: 언제?
1: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런 노숙자 행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돈이 많이 들고 또 많은 행사를 이렇게 단체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연결을 해 주세요. 그래서 모자른 거 채워 주시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그걸로. 노숙자들과 함께하다 보면 좀 힘든 순간들도 있고 그렇죠. 무서운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순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 노숙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2: 네.
1: 교도소 사역.
2: 아.
1: 교도소 사역에 처음 갔을 때 그 살인자들만 다 있는데 그분들을 접수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막 제가 잡혀가는 그런 꿈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2: 네.
1: 막상 가서 썰빙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 정말 너무 눈동자가 너무 순수하고 그냥 그분들 섬길 때 아, 정말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이러는구나. 저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잡혀가진 않았지만 우리도 죄인이니까
2: 네.
1: 그분들 섬기면서 정말
0: 그럼부터 사랑의 전포라는 게 뭐예요?
1: 사랑의 전포는 저희가 이제 노숙자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불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사랑의 전포를 새 거를 사서 이제 여름에 8월 달에 한 600벌에서 700벌을 사요. 사서 이제 11월 달부터 나눠주고 있어요.
0: 저 그 노숙자들의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노숙에서 떠나서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1: 어이, 그럼요. 예. 우리가 노숙자를 이제 돌보다가, 돌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매주 식사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보내고, 거기 이제 학교에 가서 직업학교에 가서 하고, 지금은 학교 선생님 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타주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하면서 미션아가 배우에서 기도해주고,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들한테 와서 모여서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참 보람 있죠, 정말.
2: 네. 네. 정말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런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노숙자들도 있었을 것
1: 그럼요,
2: 같은데.
1: 많죠.
2: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1: 한 분은 이제 살인자로 해서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노숙자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갈 데가 또 없으니까 노숙자가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한 1년 반, 2년 계속 사랑으로 하고 집도 구해서 또 같이 그 집안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에서 졸업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일자리를 터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2: 예, 할렐루야.
1: 정말 그게 우리 네. 식구가 되고.
2: 아멘. 예.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소수가 선교위원들이 하니까 별로 의견 충돌은 없을 텐데
1: 네.
0: 만약 어떤 때 이제 그 사람들끼리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낫다.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러한 의견에
1: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뭐 세네 명이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제임스 송은 이제 애틀란타 로컬 홈레스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것만 담당하고 저는 이제 또 주류사회 단체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오빠 제임스리는 이제 해외 쿠바나 이제 페루나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한 발짝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다고 기도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세 명이서 17년 동안 뭐 나름대로의 마음이 안 맞을 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게 해준 게 감사하죠.
0: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에만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1: 한국에도 사실은 오픈을 해놨었어요. 한 15년 전에. 그래서 베트남에 교회도 져주고 서울에도 이제 경기도에도 교회를 한번 져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그 김원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0: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예.
1: 그 쿠바나 페루 지역에서도 선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쪽 현황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0: 쿠바는 저희도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한 4년 전에 접해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어렵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정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러고 하는데 아침에 빵 조각 하나 배달 받고 가서 이렇게 뭐 레이션 카든가 이렇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콩 조금 받고 뭐 밀가루 조금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불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편 없이 감사와 찬양하는데 네. 저희가 은혜를 받아요.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잠시 찬양 듣고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북동방송 어린아이들하고 인연은 언제부터 맺었어요?
2: 목사님 25년 전에 목사님 뵙고 제가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항에 이제 애들이 지나가면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봉사죠, 뭐.
1: 근데 예. 선교사님은 미국은 몇 살에 가셨어요?
2: 저는 지금 40년 됐어요. 85년에.
1: 미국 간 지가?
2: 네.
1: 그때 공항에 들어간 거예요?
2: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조지아 스테이트 그 유니버시티에 학교 가는데 델타에서 한 6개월 프로젝트를 그 일본에 처음 취향을 했어요. 87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에 6개월 프로그램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39년이 됐습니다.
1: 예.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해마다
2: 네.
1: 1월 셋째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죠.
2: 네, 네, 네.
1: 이제 그때는 거기서 기념식을 하는데
2: 네.
1: 우리 어린이 합창단 왜 거기 해마다 오라고 그래요, 걔들을?
2: 아, 그거는요, 그 전에 한 번, 지금 버니스 킹이 CEO인데, 그 마틴 루터 킹 막내 딸, 우연하게 그거를 봤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의 합창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결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벌써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게 해서 목사님 덕분에, 정말 지금은 이제 그 1년에 국가 행사인데 그 국가 행사에 어린이 합창단이 제일 주목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매년.
1: 근데 해마다 보냈으면 좋은데
2: 네.
1: 얘들이 자비량이로 가기 때문에
2: 네, 네.
1: 또 모금을 해야 되고 각 단체 13개 어린이 합창단이 13 방송국에 소속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교회 가서 10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2: 네.
1: 저 그렇게 다 받아서 이걸 모아놓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가는데
2: 네.
1: 요새 비행기표가 보통이 아니대요.
2: 그러니까요. 너무
1: 많이
2: 비싸서.
1: 올랐죠?
2: 예, 저희도 선교대회 때 보통 1,000명이 넘게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요번에 많이
1: 그렇죠?
2: 못 오셨어요.
1: 예. 예.
0: 그 어린이 합창단은 오랜 기간 이렇게 네. 또 함께 케어해 주셨고 김장하 목사님과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김장하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2: 아우, 너무 부지런하시고 정말 목사님 옆에서 뵐 때 제가 영광이고 제가 감사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시면은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냥 목사님의 스케줄에 맞추고 뭐 직장 나름대로 제 직장 또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1: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늘 가는 애들마다
2: 네.
1: 알란타에 가보면 한국의 날이 있더라고.
2: 한인의 날. 예, 예. 예, 예
1: 그럼
2: 예.
1: 그때 1년에 한 번씩.
2: 1년에 한 번씩.
1: 어떻게 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가게 되면은
2: 그렇죠.
1: 걔들이 거기서 또 가서 프로그램 해놓고.
2: 네네네. 그게 이제 아틀란타 공항에서 제가 이제 그 미주한인의 재단 회장을 맡으면서 주정부를 통해서 이제 레졸루션 받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의 공항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네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서 목사님 늘 이제 1월 달에 어린이 합창단이 어느 단체가 오든지 그 지부가 오면은 기회가 되면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은 많이 했어요. 하고 이제 작년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한복의 날 그거를 또 제정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정받아서 10월 21일 날이 한복의 날을 해서 한복 궁중 한복 쇼도 한복의 하고
1: 한복의 날에 그럼 한복 맨드는
2: 아니요. 여기 한국의 박현주 원장님이라는 그분이 한복기술진흥원 이제 원장님이신데 그분의 소품을 다 저희가 공수해서 이제 궁중 한복을 전시도 하고 또 이제 쇼도 하고 뭐 한복 한국 문화
1: 한복을
2: 알려줘.
1: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알렌타도
2: 만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거는 이제 저희는 다 공수를 그 여기 한국에서
1: 그런데 전시를 하고
2: 예 전시를 합니다.
1: 예.
0: K컬처가 굉장히 또
2: 네.
0: 붐이 일었으니까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 같은 그런 느낌도
2: 그렇죠.
0: 날 것 같네요. 어때요?
2: 네.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은 그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저가 감사하게 이제 공항에서 이제 애틀랜타 국제공항 그 당국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한복 전시를 해요. 그 거기 라비 지나서 맞아 그 TSA 지나면 그 자동차 있잖아요. 목사님 두리 프리샵 앞에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데 전 세계 분이 오셔서 감탄하고 저희 한복에 감탄하고 가요.
1: 그런데 한번 우리 네. 이 선교사님은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2: 저는요 제가 일본에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미국 갔을 때 가자마자 몇 개월 만에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정말 1년 동안 병원에서 있으면서 거의 1년을 있으면서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남편이 저보고 너는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살

0: 사진을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절에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예. 한국에서도 절에 다녔고 그래서 그때 예수 영접했습니다.
1: 선교사님 그 남편분께서 네. 그럼 전도하신 건가요?
0: 네.
1: 남편분은 원래 믿는 집안이셨고요.
0: 네, 네.
1: 그렇게 남편분과 함께 그 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만난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란 분을 잘 몰랐으니까 어떤 느낌이셨을까 궁금한데요.
0: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차 사고 나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제 나름대로의 일본에서 이제 절에 다니다가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절에를 미국 가니까 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막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희 남편이 한국 교회 지금 이제 슈가로프 한인 교회 그 애틀랜타에서 거기를 절을 데려간 게 그때 당시 유학생들이 많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 밤새도록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 이제 등록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목사님 사랑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최봉수 목사님이 네.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가 제 마더 철치예요.
2: 그럼 앞으로 이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앞으로 내가 비전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0: 저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어요. 섬기는데 제가 섬기면서 제가 힘이 나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섬기는 거에 하면서 할 수 있다면 이제 미션 아가페에 쉘터, 우리는 지금 쉘터도 없고 뭐 사무실도 그냥 빌려서 있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쉘터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정말 와서 계실 데가 없는 분들 그분들 돕고 살고 싶습니다.
2: 그러면 지금 또 그런데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아가페의 선교회를.
0: 네.
2: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0: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는 후원이 없으면 못하죠. 아무리 저희가 자비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저희 미션 아가페 웹사이트에 보면 거기 그 후원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2: 웹사이트가
0: 네,
2: 있군요.
0: 네, 있습니다.
2: 미국에.
0: 네.
1: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라. 말씀에 일을 하면서 제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고 오직 겸손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저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감격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보면은 극동방송 많이 듣는 것 같죠?
1: 네.
2: 미국에서도 극동방송 앱으로 들을 수 있죠?
0: 저는 지금 전화에다가 앱 깔아놓고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하고 그것도 이제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제주부터 서울 뭐 대전 다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들을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애틀랜타에서 극동방송국 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앱 깔아서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인사회에 뭐 부회장도 하고 이제 한인사회에 많은 봉사단체가 이제 해서 그 어르신들하고 우리 이제 그 한인이 한 20만 명이 넘어요.
1: 네.
0: 20만 명 넘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극동방송 앱 들어보라고 그리고 이제 앱 깔아주고 저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따뜻한 사연도 나눴는데요.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들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또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청취자분들에게 내가 알렌타를 종종 가는데 그 이 선교사님 좀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또

0: 헌금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선 교사님을 만나요?
1: 공항에는 뭐 제가 늘 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려도
0: 될 델타에
1: 되고요.
0: 가서 직원한테 리 슈립 아느냐?
1: 보통 직원들한테 이제 미쓰리 아니냐고 그러면은 거의
0: 연락이 되는구만요.
1: 네.
0: 네. 오케이. 그래 우리가 갈 때 뭐 대부분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렌탈 통하니까
1: 네,
0: 많이들 가지요 한국 사람들이.
1: 아우 많죠. 예. 네.
0: 앞으로의 비전이 뭐예요? 이거 서로하고 좀 맞춰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 선교사님께서 어떠한 환상 비전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1: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미션 아가페에 쉘터가 있으면 쉘터가 꿈이고 제가 지금 39년 직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2: 아멘.
0: 뭐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죠?
1: 아멘.
2: 아멘. 저희도 기도하고
1: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도 정말 주신 게 하나님 기도의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0: 우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아나운서도 새로 왔고
1: 아, 네.
0: 예, 처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1: 네.
0: 그 나가 미국을 가는데 아렌타의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1: 네.
0: 그 선교사님 좀 내가 아렌타에서 2, 3일 묵는데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언제든지요.
0: 그럼 아가페이를 찍어라. 아가페 선교회.
1: 아니 저 전화번호 주시면
0: 예.
1: 예, 저 전화번호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0: 그럼
1: 제
0: 전화번호를 예. 극동 방송에 네. 요구를 하면 우리가
1: 네.
0: 줘도 돼요?
1: 아유, 그럼요. 예.
0: 좋은 사람들한테.
1: 아유, 그러면
0: 알아요.
1: 아니 그래.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항에서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비행기를 놓친다든가 뭐 하면은 제가 없어도 우리 직원들한테 다 부탁해서
0: 그렇지 거긴 뭐 기차 타고 연결선에
1: 예,
0: 가야 되니까
1: 아주 힘들어요.
0: 복잡하더라고
1: 예, 그래서
0: 처음 가는 사람
1: 예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2: 네 너무 든든합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미션 아가페 사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여순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제로 남선교회연합 친선체육대회를 엽니다. 배구와 족구, 여자 승부차기, 훌라후프 던지기 등의 종목으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5601번에 2037-203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 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 교회의 이번 축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운,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 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

1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명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5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2시였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어느덧 6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이죠.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나무와 꽃, 그리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환경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을 아끼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책임있게 지키는 믿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실천 하나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물 한 방울을 아끼는 일, 쓰레기를 줄이는 일,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세상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또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2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곡은 홍이삭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 찬양 찬송가로 함께 하셨고요. 원웨이 싱어즈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듣고 오셨습니다. 드시겠습니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퀴즈 문제 올려드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 퀴즈를 준비를 했고요. 함께 풀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맡기신 역할로 가장 알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맡기신 역할로 가장 알맞는 것은 무엇일까? 보기 드립니다. 1번 마음대로 사용하기, 2번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기, 3번 자연을 없애기, 4번 혼자 살기.

네, 다시 한번 문제 보기 빠르게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맡기신 역할로 가장 알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음대로 사용하기, 2번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기, 3번 자연을 없애기, 4번 혼자 살기. 네,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은 우물정 975

있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 MHz, 여수 중계소 92.9 MHz, 전남 동부 국동방송 드시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브라운 워십의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가로 함께하셨고, 이어서 또 찬송가 흑암에 사는 백성을 보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 퀴즈 문제는 또 오늘 환경의 날이잖아요. 환경의 날 관련된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 함께 풀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맡기신 역할로 가장 알맞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마음대로 사용하기, 2번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기, 3번 자연을 없애기, 4번 혼자 살기.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빠르게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맡기신 역할로 가장 알맞는 것은 무엇일까? 1번 마음대로 사용하기, 2번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기, 3번 자연을 없애기, 4번 혼자 살기. 정답을 아시는

샵은 샵 9750 우물정 9750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경의 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1장 또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마음에 전해지는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청지기적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잘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혹시 답을 알고 계신 분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답이 좀 길 수가 있는데 번호로 입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몇 번이라고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기 1번 마음대로 사용하기, 2번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기, 3번 자연을 없애기, 4번 혼자 살기. 지금 또 찬양 이어갑니다. 찬양 이어가고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맡기신 역할로 가장 알맞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문제였죠. 보기 1번 마음대로 사용하기, 2번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기, 3번 자연을 없애기, 4번 혼자 살기. 이 보기 중에서 2번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기였습니다. 정답.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에 제가 추첨을 통해서 문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으신 분들은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주소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또 찬송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남은 주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 충만한 시간, 기쁨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음목의 시간. 음목의 시간 이 시간은 음목회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저는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 배용주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해서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멸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벨사살의 죽음으로 바벨론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왕후와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취중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때 왕궁 촛대에 맞은편 석회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슨 글자를 쓰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멸망하는 자를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 첫째는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2절 말씀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가 교만 때문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라는 말 뜻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에 올라가 마치 자기가 그 큰 나라를 세운 것처럼 교만을 떨다가 미친 사람이 되어 왕궁에서 쫓겨난 들짐승처럼 7년을 지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그의 아들로서 이것을 다 알았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도 그는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죽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멸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말 아닙니까? 교만은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아 땅에 쫓겨난 자임을 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는 마귀를 닮은 자이고 겸손한 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입니다. 사랑하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다. 교만해서 마귀를 닮아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교만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벨사살 왕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벨사살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왕국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다가 그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은혜의 찬송이 너무너무 많이 많이 우리들을 감격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일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는 첫째는 교만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0: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빌론 왕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의 잔체가 있을 때 왕이 맞은편 석회석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왕의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번민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읽거나 해석하는 자가 없었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읽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글자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로신입니다. 그 뜻은 왕의 나라를 세워보고 세워보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해서 나라가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벨사살은 사람의 저울에는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저울에는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행동을 달아보는 저울이요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기도하고 각별히 유념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가면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저울에 넉넉함이 되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 음목의 시간 지금까지 여수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0: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밤에 가는 교회가 있는데요. 감사하게 그 교회 지에 예배당이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어젯밤에 이제 갔는데요. 한 여성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들어오면 막 신경 쓰이고 무섭거든요. 다시 저 막 나가기도 그렇고 제가 막 큰 소리로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최대한 조용히 그 여성분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아니 그 여성분이 막 울면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훌쩍훌쩍 하시면서 아 기도를 방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연으로 울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을지 저기 어젯밤 그분 혹시 듣고 계신다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나를 만드시고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죠. 그분께는 그냥 기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우리를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네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런 찬양인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첫 찬양 올려드리시죠.

스승의 목소리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요. 후렴구에 보면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신다는 이 문구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줘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1대1로 하나님과 제가 막 미주할 고주할 하나님께 막 얘기합니다. 막 일러 바쳐요. 하나님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어떤 때는 감사해요. 이렇게 가장 그 시간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울든 웃든 어떻게든 하나님께 1대1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그거 끌어안고만 있는 분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 꼭 1대1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아무도 없는 공간 아니어도 좋죠. 어떻게든 하나님과 1대1로 본인의 방법으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월 5일 금요일인데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이번 주 거의 이제 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날씨가 참 좋고요. 지금 아주 밝은 날씨, 맑은 날씨 이쪽 저쪽에서 여러분 계시는 곳은 날씨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이 오늘 또 듣고 계실지 금요일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 열려 있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문자 이걸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오후 3시 시간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방송입니다. 자, 전국 극동방송 들을 수 있는 곳에선 다 들을 수 있는데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어디서 어떻게 방송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고요.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요즘 많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 어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여러분의 사연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극동방송 어플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나는 라디오가 없어가지고 아유 라디오 듣기 힘들어 이런 분들에게 이 어플 꼭 좀 알려주십시오. 차 안에서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새끼라 들으시면서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 새끼라를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회를 가게 됐다 하시는 분 계시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 기쁜 소식 알려주세요. 제가 축하의 꽃바구니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도 좀 보내고 싶거든요. 한번 보내주십시오. 샵 1069번으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드디어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해요. 뭐 이렇게 시원한 바람 익산 4605 화성 마도 출첵 0490 의정부 배송하며 출석 2682 남대문 8236 양평 9507 6089 수원 최영성님 고맙습니다. 자, 부산에서도 평택에서도 오랜만에 태준이 유준이 인사드려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응? 태준이 3학년 되니까 학원 스케줄로 새끼라 듣기가 어렵다고. 아이고 그렇구나. 초등학교 3학년 맞죠? 응? 1학년보다 3학년 되니까 바빠? 태준이 바빠 바빠. 네. 8103번이 우리 할머니였던지 어머니였던지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 쪽에 있는 가람인데 지금 병원 가요. 지금 날씨 맑아요.

엄마와 함께 9564 전주 날씨 좋다고 1203번님 고맙습니다. 서울 가산동 오이도 출석 7679번님 안산 물류캠프 2층 바람 선선 0490번님 배 가수원에서 봉지 싸면서 듣고 있다고 와 어느 지역에서 배를 4988번님 광명 하안동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구름이

풍산에서도 포도밭에서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5932번님. 대전, 그렇죠. 대전 날씨 너무 좋다고. 우리 끝번호가 54개시네. 5555번. 야, 보니까 그리고 요즘 충북에서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청주본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청주를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 충주중계소가 시험방송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충주, 청주 말고요. 그래서 충주, 음성, 괴산 지역에서 지금 전파가 탁 송출되고 있어요. 104.7, 청주도 104.7이에요. 주파수가 같습니다. 청주나 충주나 우리 충북 지역에도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들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곳에서도 영혼구원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일산에서 오랜 우리 애청자분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북가좌동에서 말씀을 쓰면서, 강원도 철원 우리 부부.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8848번님.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죠? 우리 6년 방학했다가 개학하신 우리 철원 부부. 고맙습니다. 파주 날씨 굿. 자, 대전 어제 소나기 오더니 오늘 구름도 예쁘고 너무 시원하다고. 9398번님도. 천안도 빠질 수 없죠. 천안. 자, 마곡 이대서울병원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기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거. 여러분 한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자, 오늘 어떻게 집을 나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향기로운 나무가 부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향기로운 나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혹시 터널 지나고 있는 분들,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 기도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0995번님, 천안 두정동 사무실에서 늘 크게 틀어놓고, 주사랑의 나를 숨쉬게 찬양으로 큰 위로받고 계신다고. 자, 1624번. 저는 중3인데요. 체험학습 쓰고 기차 타고 남원 할머니 생신 파티 가고 있어요. 저희 가족 친척들 중에 저만 교회 다니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아이고. 그래도 주님이 찾아가서 가족들 교회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선물 주세요. 끝에다가 우리 중3 아저씨가 선물 줄까요? 아저씨가 선물 줄 테니까 전도 그 대상자 우리 가족들에게 그 선물이라고 딱 극동방송 들어보라고 하면서 전도도 하고. 야, 우리 1624번 중3 남원에 우리 할머니 생신, 근데 가족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힘들다고. 힘들어서 힘든 거야, 전도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선물로 응원해 줄 테니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보내면 선물 보내줄게요. 여기는 부산. 저도 할머니 집에 가는 길이에요. 날씨 엄청 좋아요. 여기는 충남 합덕이요. 더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3시간 오면서 문자 보내요. 라고. 0778번님. 군포 날씨 대박 좋습니다. 9760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인천 연수구 날씨가 좋다고. 청주 중계소 덕분에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청주 본부가 있고요. 충주에 중계소가 생겨서 청주는 방송이 잘 나가고 있고, 물론 충주도, 충주는 이제 시험 방송 중이라고 합니다. 104.7로 충청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구에서도 오셨고요. 남해고속도로에서 새끼라 듣고 은혜 받고 계시는 7898번님. 부산, 아우,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새끼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어우, 고맙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저번에 통화했어요. 2개월 방학이었습니다. 드디어 교회 갈수 있는 방법 찾았다고. 563번님. 아, 4월에 통화한 분. 아, 그래요. 드디어 이제 정착할 교회를 찾으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 잘 다니게 되면 또 알려주십시오. 부업하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7991번님 처음 오셨고, 충남 금산인데 충북 충주 산책, 산척에서 택배 배송 중 산골짜기까지 잘 들린다고. 4467번님. 자, 여기저기서 잘 듣고 계시는군요. 이번에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Down at the cross. 영어 버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병원에서 들어서 이제 눈물이 수족꼭지가 됐어요. 병마와 싸워서 이기게 달라고 우리 1463번님 파이팅입니다. 청주 방송 잘 된다니 감사해요. 6075번님 마산 창원 바람 살랑살랑. 0075번님 2151번님 부천 계시고요. 충주 어머님 뵈러 간다고 8004번 또 대전 친정언니가 방학 중인데 언젠가 극동방송 통해 교회를 다시 간다는 소식 전하길 기도하길 바라는 우리 2784번님의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자 이분들 삶이 주님께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7분입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창원은 살짝 덥다고 우리 7110번님 그 다음에 정읍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아, 금쪽같은 금요일 우리 3312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혹시

0: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듣고 있든지 한 달 동안 듣고 있든지 뭐 오늘 처음 듣고 있든지 우연히 들었든지 누구 소개로 들었든지 지금 극동 방송을 지금 듣고 있고요. 나는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죠? 아, 막 갑자기 마음이 찔끔찔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한번 지금 보내보세요. 자, 핸드폰 꺼내시고요. 샵 누르시고 1069번으로 내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은 듣고 있다. 옛날부터 듣고 있는데 맨날 전화 연결해서 막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한번 보내봐야지 하는 분 있죠?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내가 1년 쉬고 있다 교회 1년 방학 이렇게 5년 방학 아니 나 무교다 종교 없어요 무교 뭐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 수신 문자에 샵 1069번으로 방학 두 글자 교회 방학입니다 학교 방학 말고 아니면 10년 방학 이런 식으로 연수를 같이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좋은 선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 있잖아요. 본인, 내가 직접 지금 듣고 있다. 아니면 내 옆에 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지금 방학 중인데 같이 듣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요. 방학, 아니면 뭐 몇 년 방학 이렇게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딱 보자마자 전화를 드리려고요. 왔어요. 아, 반가운 문자 왔습니다. 제가 전화할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전화 꼭 좀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로 갑니다. 3286번님 전화합니다, 제가.
1: 모두 행복해.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김인스피디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시죠?
1: 네네.
0: 방송 지금 듣고 계셨죠?
1: 네네.
0: 옆에 혹시 지금, 정차 가능한가요?
1: 네, 잠시만요.
0: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0: 천천히 안전하게 정차를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다른 줄에 정차했습니다.
0: 오, 빠르게 정차하셨네요. 어느 지역이신데요, 지금?
1: 여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입니다.
0: 일산이세요? 어디 네네. 가시는 길에 지금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1: 아, 집에 가다가
0: 네.
1: 예, 제가 항상 이거 틀어놓고 방송 들으면서 가는데
0: 예. 예.
1: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0: 아, 들은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1: 아, 좀 됐어요. 제가 그 교회는 안 나가도
0: 예.
1: 원래 옛날에 다녔어가지고
0: 예.
1: 예, 제 주위에 친한 동료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0: 네.
1: 안 나가도 방송을 들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듣고 있었습니다.
0: 친한 동료가 알려줬군요. 극동방송을.
1: 네네.
0: 지금 네네. 그런 일 끝나고 집에 가시는 중이세요?
1: 아니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
0: 쉬는 날이어서
1: 네, 네 잠깐 일 보고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0: 네 지금 방학이라고 보냈는데 몇 년 네. 방학이신 거예요 교회?
1: 너무 오랜 방학이어서 이거 보내기도 조금 미안하긴 했는데
0: 저희는 그 알잖아요. 뭐 방학이 길어가지고 민망하고 네네. 그럴 거 없이 저희는 오히려 두 팔 벌려서 막 환영하잖아요.
1: 네? 아. 조금 보내기가 예. 미안하긴 했는데 예, 항상 마음적으로는 제가 항상
0: 예.
1: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0: 예예
1: 예.
0: 미안할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 60년 방학까지도 받아봤거든요. 50년 방학
1: 네.
0: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예?
1: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이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0: 예.
1: 아니에요.
0: 몇 년 방학이신데?
1: 중간에 뭐 잠깐 이제 아는 네. 지인 통해서 한 번씩 가고 이런 거 말고는 간헐적으로 좀 가긴 했는데요.
0: 네네.
1: 예.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0: 20년 정도?
1: 네네네.
0: 극동방송 이제 소개로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이
1: 네.
0: 새끼라도 이 시간에 꼭 들으시나 봐요.
1: 제일 재밌어요.
0: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떻게 이 시간에 네. 퇴근 시간인가 봐요.

0: 예, 뭐 항상 쉬는 날이고 뭐
1: 예.
0: 방, 운전을 좀 할 때 항상 듣게 되면 이 새끼라 이 지금
1: 예.
0: 나오는 방송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자, 오늘은 3286번님 주인공입니다, 오늘.
0: 감사합니다.
1: 매일매일 하잖아요, 우리.
0: 네네네.
1: 오늘은 3286번님을 위한 방송이네요. 응?
0: 감사해요.
1: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콕 집었어요. 콕 선택하고 3286번님
0: 네.
1: 이제 강하게 부르고 계시네요. 남들 통화하는 것만 들었는데
0: 네.
1: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3286번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이제 오늘은 이제 딱 이제 결단하셔야 되겠습니다.
0: 항상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좀 제 애가 좀 핑계일 수 있는데 조금 마음적으로
1: 네.
0: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1: 여기 네.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
0: 네.
1: 시작할 때 제가 핑계긴 한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 많아요.
0: 진짜 핑계일 것 같아요.
1: 네, 다 저희가 네. 알고 있어요. 근데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이 방송을 계기로 내가 이제 그
0: 네.
1: 핑계를 한번 넘는 거죠. 결단 한번 하는
0: 네.
1: 겁니다. 결단
0: 네.
1: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0: 네.
1: 또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0: 네.
1: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뭐 여러 가지 막
1: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황금곱창에서
0: 네.
1: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마스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연어로만에서 연어오페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세트,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0: 네, 주얼리 할게요.
1: 주얼리 알겠습니다.
0: 네네네.
1: 그 이 방송을 소개해 준 그 동료는
0: 네.
1: 교회를 다니시고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시죠?
0: 아, 그분은 너무 지금 한상희 님이라고
1: 한상희?
0: 예, 그분이 저를 예, 그 저기 이렇게 듣게 하고 그다음에 그
1: 예.
0: 성교 못 다니면 마음이라도
1: 예.
0: 성교 있잖아요. 예, 그
1: 헌금이요?
0: 그것도 하라고. 아니, 예.
1: 전파 선교사.
0: 아, 전파 선교사. 네,
1: 그것도 하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0: 네,
1: 혹시?
0: 예, 예, 하고 있습니다.
1: 아. 완전 우리
0: 아,
1: 한상희
0: 예,
1: 님이
0: 그분,
1: 정말
0: 네네네.
1: 우리 애청자 맞네요. 듣게도 하고.
0: 그분은 뭐 계속 틀어 놔요.
1: 그러니까
0: 네.
1: 전파 선교사까지.
0: 네,
1: 자, 우리 한상희 님께 감사의 메시지 한번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0: 네, 네. 선생님. 너무 고맙고 항상 또 내가 어렵거나 힘들 때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방송까지 안내해주고 그런 점에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1: 자,
0: 네네네.
1: 이 시간에 자
0: 네.
1: 결단의 기도 저랑 함께 드리시죠. 결단의
0: 네,
1: 기도 저 따라서
0: 네.
1: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0: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3286번님.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3286번님께서
0: 네.
1: 이번 주에 이제 교회를 가시면
0: 네.
1: 가실 교회가 있나요?

0: 아니면 저희가
1: 아,
0: 소개시켜
1: 집에,
0: 드려야 되냐?
1: 아니요, 집 근처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0: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또 건강한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혹시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한상희님이 집 근처에 사시나요?
1: 아니, 그분은 인천이에요.
0: 인천이세요? 혹시 주위에
1: 예.
0: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과 같이 가면 너무나 좋은데.
1: 예, 저도 제 주인은 다 교회를 믿고 있어서, 예,
0: 네네.
1: 가까운 또 친구도 있습니다. 네.
0: 그래요. 그분 그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다니는 분에게 연락하셔서 그 교회를 같이 가셔도 좋고, 아니면 혼자 스스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셔도 좋고, 이번 주에 꼭 결단하셔야 됩니다.
1: 노력하겠습니다.
0: 아유, 노력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저랑 약속해야 되는데. 예? 새끼손가락 걸어야
1: 네, 진짜
0: 되는데. 그러면
1: 동참하도록
0: 20년에서 더
1: 노력하겠습니다.
0: 길어집니다. 예. 결단해야 돼요. 금방 기도했잖아요. 예.
1: 알겠습니다. 네,
0: 이번 주에 꼭
1: 알겠습니다.
0: 가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오케이. 이제 우리 핑계 끝. 핑계
1: 네.
0: 끝이고. 가게 되면 혼자 가시나요?
1: 네, 저 혼자 가요.
0: 그래요. 그래요. 예. 꼭 결단하셔서 항상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제가 꼭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 잘 갔다 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꼭 기다릴게요. 끝까지
1: 알겠습니다.
0: 기다립니다. 끝까지. 자, 우리
1: 알겠습니다.
0: 3286번님, 그래도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고 옛날에 교회 다니셨는데, 인생 찬양이 어떤 곡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1: 그러니까
0: 인생 찬양.
1: 찬양은 여기서 계속 뭐그 노래 나오는데
0: 네.
1: 따라는 하는데 제가 제목을
0: 제목을
1: 모르겠어요.
0: 모르면 그 살짝 불러주세요. 중간에.
1: 아니, 그러니까 그
0: 가사만 얘기해
1: 그것도
0: 주세요.
1: 잘
0: 가사만 제가 알아맞혀 볼게요.
1: 모르겠어요. 갑자기 얘기하는 걸잘 모르겠어요. 아, 네.
0: 자.
1: 듣고는 있는데 지금
0: 예. 네.
1: 갑자기
0: 자,
1: 말씀하니까
0: 가사만
1: 뭔지
0: 살짝.
1: 모르겠어요.
0: 무슨 가사? 아니면 옛날 20년 전에 불렀던 곡 중에.
1: 머릿속이 하얘져요.
0: 근데 원래 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반응이긴 합니다. 예.
1: 네. 여기서 그냥 지금 그냥 나오는 찬송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1: 직접
0: 제가
1: 네, 선곡해 주세요.
0: 알고 싶긴 한데, 제가 이 찬양으로 꼭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죽게 가까이라는 곡이에요.
1: 죽게
0: 죽게
1: 가까이.
0: 가까이. 우리 3286번님이,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1: 알겠습니다.
0: 움직이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꼭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예배 꼭 성공하시고,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죽게 가까이 세이머들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우리 딸을 전도하고 싶다고 엄마가 문자를 줬어요. 제가 그래서 좀 1절만 찬양 듣고 2절은 다 듣지 못했는데 우리 딸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엄마하고는 전화 연결을 지금 해놨어요.

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저 이은수님 맞나요?
0: 네.
1: 엄마가 막 어디서 전화 오면 무조건 받으라고 했죠.
0: 맞아요.
1: 여기 극동방송인데요. 저는
0: 아,
1: 김인수
0: 네.
1: PD라고 하고,
0: 아, 네네.
1: 계시는 곳이 광주라면서요.
0: 네.
1: 이은수님, 그쵸?
0: 네네.
1: 어머니 성함이 박애란 어머님, 맞죠?
0: 네.
1: 예, 이상한 전 아닙니다.
0: 네.
1: 엄마하고 확인했어요. 극동방송 아세요?
0: 들어는
1: 들어는
0: 봤어요.
1: 봤어요. 엄마 얘기로는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네.
1: 10년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응?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을 것 같은데?
0: 아, 네.
1: 지금 이제 청년?
0: 아, 네.
1: 대학 졸업한 청년?
0: 네.
1: 예.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신데 딸 이렇게 딱 사연을 보내서
0: 아.
1: 제가 이제 당첨되면 선물 드리거든요.
0: 아, 네.
1: 선물 주려고 전화했어요.
0: 네.
1: 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0: 고르는 건가요?
1: 예, 여기서 고르면 돼요.
0: 그 주얼리는 뭐예요?
1: 주얼리가 이제 문자 쿠폰 가면 본인이 물건 고르면 돼요.
0: 오, 네.
1: 뭐 목걸이, 뭐 귀걸이 그런 거.
0: 아.
1: 그걸로 고를까요?
0: 네.
1: 주얼리. 우리 엄마 덕분에 선물 받게 됐는데 엄마도 하나 드려야죠.
0: 네.
1: 엄마는 뭐 드릴까요?
0: 엄마도 주얼리요.
1: 엄마도 주얼리. 예.
0: 네.
1: 엄마도 주얼리 좋아하나 봐요.
0: 네.
1: 엄마가 무슨 사연 보냈을 것 같아요?
0: 모르겠어요.
1: 이 극동방송이고 교회를 안 다닌다면서요.
0: 네,
1: 그게
0: 교회
1: 힌트인데.
0: 다니라고.
1: 예?
0: 교회 다니라고?
1: 진짜 10년 쉬고 있는데
0: 네.
1: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죠?
0: 그 열심히까지는 아니었던
1: 그래도
0: 것
1: 잘 다녔잖아요.
0: 같은데. 네.
1: 다시 가고 싶은 마음 가끔 안 들어요? 아직은?
0: 아직까지는. 네.
1: 아, 재밌구나, 밖에 지금.
0: 네.
1: 엄마가 우리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0: 아, 네.
1: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고
0: 아,
1: 사실
0: 네.
1: 이그 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지금 방송.
0: 아.
1: 생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갑자기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문자를 줬길래
0: 아.
1: 전화했는데 엄마가 우리 딸한테 엄마는 지금 다른 지역 사세요?
0: 네.
1: 엄마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머님.
0: 아, 네.
1: 어머님 주얼리 괜찮으세요?
0: 아, 네,
1: 어머니 주얼리 괜찮고. 자, 어머니 지금 우리 은수님, 은수 자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은수야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0: 괜찮아요. 아, 네, 은수야.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일날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엄마가 간절히 기도한다.
1: 끝이죠? 자, 어머님은 어디
0: 갑자기
1: 계세요?
0: 눈물 날것 같아요.
1: 어머님 어디 계세요?
0: 저는 서울이요.
1: 서울이세요?
0: 네.
1: 우리 은수 자매는, 네. 어머니 혹시 운전 중이시면은 정차하셔야 되는데, 네.
0: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정차할 때 찾았는데 오른쪽 대고가 꽉 막혀가지고요. 정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렀었어요.

0: 공개보호하고 있거든요.
1: 자, 그래 어머님은 운전 중이시니까 예 다음에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은수님.
2: 네.
1: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네요, 이렇게.
2: 네.
1: 그러니까 다시 꼭 그 큰 믿음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다시 믿고 교회 다니고 그걸 원하네요.
2: 네.
1: 저하고 같이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2: 네.
1: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멘.
1: 자, 우리 이은수님, 엄마가 막 눈물을 참으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2: 네.
1: 딸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거 주려고 얘기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은수 자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니까 꼭 다시 교회 가셔서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딸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끊었어요. 조연출 김인수도 물러갈게요. 복된 주말 주일 되십시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일본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일본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동광양 소망교회 배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레미야 3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복된 장막이라는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동이 나오시나 밥보다 물이 필요합니다. 악어는 6개월 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죽지 않지만 물은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100일 정도 밥을 먹지 않고서도 살 수 있지만 물은 꼭 마셔야 죽지 않습니다. 월남전에 종군했던 미국 군목의 말을 빌리면 전사하는 병사들에게 그대 최후에 남기고 가는 절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물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막지대의 물은 그야말로 생명유지의 절대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 27절 이하는 복된 장마귀가 쏟아지고 난 후에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평안합니다. 27절을 보면은 그리한 적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평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경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복된 장마귀가 메리면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땅이 소출을 많이 냅니다. 농사가 잘 되고 수입이 많아지면 자연히 마음에 여유가 찾아오고 살기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평안하면 영혼의 지배를 받은 정신이나 육체나 삶이 자연스럽게 평안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만사가 귀찮고 짜증스러워집니다. 특히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혜의 담비를 맞지 않는 영혼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영혼 힘을 잃게 되고 심기가 꼬이게 되고 영적 신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메말라 삭막해지면 그 여파는 즉시 가정에 미치고 자녀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자유로워집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의

알겠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들이 자신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70년 긴 세월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꼼짝하게 못하게 속박했던 멍의 목은 내 힘으로 꺾지 못합니다. 죄의 멍에, 고통의 멍에, 좌절과 실패의 멍에는 하나님이 꺾어주셔야 합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등지고 죄를 짓고 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불행과 파멸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행복과 영생으로의 자유입니다. 어느 자유가 진정한 자유요 좋은 자유입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자유입니까? 죄의 종이 자유인으로 변신한 자유입니까? 그 자유가 어떻게 내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얻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요구합니다. 세계 역사는 자유의 쟁취를 위해 헤아릴 수 없는 피의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심으로 내 몫에서 죄의 멍에 목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이 삼키지 못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짐승의 삼킨 바가 되지 아니하고 편히 가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탄의 세력과 역사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옛뱀은 간교한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 뱀은 곧 사탄이면 마귀인 것입니다. 뱀은 파충류 가운데서 가장 특수화된 동물군입니다.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첫째, 냉혈 동물입니다. 사탄은 동전도 사랑도 연민도 없습니다. 뱀들이 모인 것은 여름철에 한기가 감돌기 마련입니다. 은혜가 떠나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 사람은 냉혈 동물처럼 되고 맙니다. 인정도 의리도 신의도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두 번째, 큰 집이나 오래된 집에 있습니다. 낡은 집, 보수하지 않는 큰 집, 비어있는 고가에는 반드시 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고 빈 집, 빈 영혼 속에는 사탄이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떠난 집에는 사탄이 지배하게 됩니다. 셋째, 소리 없이 달려듭니다. 말이나 사슴, 범이나 사자, 코끼리나 독수리는 달리고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뱀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마귀의 속성 역시 소리 없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넷째, 산 것만 통째로 먹습니다. 뱀은 이빨로 깨물어 먹거나 요리를 해서 먹지 않고 통째로 산 것만 잡아 먹습니다. 죽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영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먹이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맛이 없기 때문인다랍니다. 뱀은 화로를 좋아합니다. 마귀 역시 이미 자기 밥이 되어버린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다 삼켜버립니다. 다섯째,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뱀은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틈만 있으면 그 몸을 엿가락처럼 늘어뜨린 후에 유유히 들어갑니다. 마귀의 경우도 큰 문제, 큰 사건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감정이나 문제를 교묘히 이용해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여섯째, 위장술에 능합니다. 마귀는 천의 얼굴, 만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곱째, 지혜롭습니다. 타조나 들소처럼 그리고 학이나 독수리처럼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습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뱀은 느리지만 지혜로 자기보다 빠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생도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혜로 파멸시키고 멸망시킵니다. 여덟째, 공격적입니다.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독을 내뿜어 공격합니다. 사탄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사랑, 화해, 평화를 모릅니다.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물리면 독해집니다. 증오의 화신이 됩니다. 눈빛이 사나워지고 언사가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포악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폭을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뱀, 이것은 악한 짐승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면 약한 짐승을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뱀은 그냥 지나치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할 테면 하라는 자세로 무관심하면 사탄은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관심을 표명하고 문제를 침소, 붕괴하면 사건을 일으키고 사탄은 때를 만나듯이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0: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속담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역공이어야 됩니다. 구멍을 장 뜨러 쑤시고 귀찮게 하면 뱀은 다른 곳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불을 지피고 찬송의 장대로 귀찮게 하면 말씀의 검으로 휘어쳐주면 살 곳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셋째,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속상한 것, 원망스러운 것, 불평한 것, 불만스러운 것, 오해, 섭섭한 감정,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사탄이 좋아하는 틈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 성경을 멀리하는 것, 교회에 안 나오는 것, 세상 영역에 끌려가는 것, 이런 것들 역시 나를 사탄에게 내놓은 결과가 됩니다. 영적으로 경성하고 무장하면 사탄은 절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좋아하는 먹잇감을 없애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죄와 불신입니다. 죄를 없애고 불신을 제거하면 사탄은 배가 고파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다섯째, 머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뱀의 생명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를 깨면 뱀은 죽고 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이미 뱀은 여인의 후손에게 머리가 깨졌습니다.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이빨과 발톱이 빠져오는 사자나 호랑이와 같습니다. 머리는 깨지고 꼬리만 흔들어대는 뱀은 힘이 없습니다. 얼마 동안 꿈틀대다가 하얀 배를 하늘로 드러내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은혜의 담비가 내린 곳에 악한 짐승이 쫓겨나고 삼키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곧 악한 짐승의 공격을 받는 순간입니다. 주와 함께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동광양 소망교회 배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793-644번, 793-0644번 동광양 소망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앗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어받은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립 북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의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 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23장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음행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두 여인이 행음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행음 사건을 소재로 채택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더럽고 수치스러운 범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두 여인이 정체를 밝힙니다. 5절에서 10절 사마리아의 행음을 밝힙니다. 11절에서 35절 예루살렘의 행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49절 행음에 대한 심판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6장과 23장의 행음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유의 강조점입니다. 16장은 종교적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장은 정치적 음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16장은 우상 숭배가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고 23장은 열방의 힘과 결탁하여 정치적 동맹을 맺어 안전을 꾀하려고 시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기를 봅니다. 16장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가 자신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의 멸망당했듯이 예루살렘도 자신들이 의지하던 자들 이방 세력들에게 멸망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어린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년기의 죄악을 행음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두 여인에 대한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의 한 여인은 이스라엘이 연합된 국가임을 밝히는 비유입니다. 북왕국은 사마리아로 비유됐습니다. 남왕국은 예루살렘으로 비유됐습니다. 4절의 오올라는 사마리아로, 오올리바를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의 의미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대로 장막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음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장소가 모두 이스라엘 죄의 근원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올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두 장소가 이스라엘의 죄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밝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10절 사마리아의 행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죄를 좀 더 지은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사마리아의 범죄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5절에서 8절 이스라엘 죄악의 실상입니다. 5절 오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 자기 고집대로 살려는 것은 굉장히 큰 반역이죠. 이스라엘의 죄는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죄의 동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아수르로부터 심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처벌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에서 35절 예루살렘의 행음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아수르와 범죄하는 모습입니다. 14절에서 21절 바벨론과 범죄하는 모습입니다. 22에서 35절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는데

0: 하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히 앗수르와 범죄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 바벨론 범죄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36절에서 49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범죄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본래 하나님에게 속한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 44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범죄 45절에서 49절 하나님의 심판을 오판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36절에서 44절은 정치적인 동맹은 필연적으로 종교적인 범죄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정체성을 상실하는 범죄로 만들게 되죠. 둘째 45에서 49절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자신을 알립니다. 49절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시켜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잠언 23장 19절 말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잠언 23장은 권력자의 식탁에 앉을 때 그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목적으로 차려진 자리인지가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힘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타협하는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하는 자리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편하고 좋은 길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며 비천함에 처할 줄 아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바울이 풍부와 궁핍 모두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듯,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달려 죽은 십자가, 그리고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계는 살리는 채찍입니다. 듣고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 믿음은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야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됩니다. 신앙은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말씀에 열리고 눈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향유옥합의 찬양과 원웨이 싱어즈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오직 주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올바른 성경 읽기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지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6월입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나요?

0: 힘들다, 지친다, 말보다 함께하자. 너라서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보세요. 나의 한마디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6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한사랑교회 김범석 안수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0: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들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의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여순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제로 남선교회연합 친선체육대회를 엽니다. 배구와 족구, 여자 승부차기, 훌라후프 던지기 등의 종목으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5601번에 2037-203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 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 교회의 이번 축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운,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대장통합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 대책 예방 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 사이비의 동향과 대책 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순천 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근심 중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빅터 플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심각한 고통을 당했던, 수년 동안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자유를 얻은 후에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그때의 삶을 더듬어 기억하면서 정신과 의사로서 분석해 놓은 유익한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죠. 빅터 프랭클이요,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같은 수용소 안에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유명한 작곡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작곡가가 빅터 프랭클을 찾아와서 이런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보 의사 양반,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 줄게.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1945년 3월 30일에 끝날 것이라 대답했어요. 그들이 이 대화를 나눈 때는 1945년 3월 초였다고 그럽니다. 3월 초에 이 대화를 나눴으니까 꿈속의 애연대로 이루어진다면 약 20여 일 남은 것입니다. 이 작곡가는요,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희망에 찬 얼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20일만 지나면, 20여 일만 참으면 저 철조망이 걷어지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이 희망의 생각으로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날짜는 하루하루 흘러갑니다. 그리고 3월 말이 됐습니다. 금방 꿈속에 애연된 그날, 1945년 3월 30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철조망 안에 갇혀있는 수용소 안에서는 전혀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작곡가는요, 낙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3월 29일, 30일을 하루 앞둔 그날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그 작곡가가 고열을 앓더니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횡설수설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진단을 했습니다. 사인이 나왔습니다. 발진 티푸스, 이것이 사인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에서 엔돌핀이 솟구쳐서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진 티푸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곡가의 경우 30일이 다돼 가는데도 자기가 꿈에서 들은 애연이 성취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자 절망에 빠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근심과 불안이 그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몸속에 있는 면역력의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 발진티푸스 균을 억제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분석하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낙심과 공포 속에 몸은 벌벌 떨린다 할지라도, 가슴에 희망을 품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희망을 잃어버리면요,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희망을 품기를 원하실까요? 희망 없이 절망 속에 살기를 원하실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희망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 속에 살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청천벽력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낙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한 군데도 절망적인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희망이라는 반지 속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로 입을 여십니다. 반복입니다.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멘, 아멘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18번처럼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희망의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

가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낙심하며 근심하며 낙담하며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또한 내가 하지 못한 일들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죠. 희망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앉은뱅이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중풍병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십니다. 나병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에 사로잡혀 덜덜 떨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길로 예수님은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일도 오늘 너가 할 수 있다. 아멘인가요? 내가 간다고 해서 떠나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앉은뱅이를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도 제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뿐인 줄 아느냐?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반경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예수님은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신 일이 없어요. 팔레스틴 그 안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사역의 반경은 완전히 넓어졌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향해서 나아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그들은 사역을 펼쳐 갔습니다. 그들이 밟았던 무대는요, 전 세계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밟지 아니했던 팔레스타인 그 지역 밖에의 수많은 지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밟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실제로 했잖아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3,000명이라는 말은요, 남자의 수만 헤아린 수입니다. 그러면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만 명은 족히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 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말씀은요, 과장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실제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며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나는 너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너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행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망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울 것이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크고 놀랍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며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며 우리에게 품고 있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토요 성령 축제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사야 27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고난이에요. 지금은 아픔이에요. 지금은 눈물이 나요. 지금은 근심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후일에는, 지금은 고초가 많고 근심이 많을지라도 후일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뿌리가 박히며 그 황폐한 곳에서 우미 돋고 새싹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결실로 어디를 채우리라고 말씀합니까? 지면을 채우리라. 온 세상을 채우리라. 너가 맞는 그 열매, 그 결실로 온 세상을 채우리라. 온 세상을 먹이리라. 할렐루야! 온 세상을 살려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이처럼 커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그 꿈을 꾸고 계시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야야, 곧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지금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따라서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한번요.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한번요. 땅끝까지 이르러.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땅끝까지 이르라고 했으니까 아, 내가 해남으로 가야 되나 보다. 아, 해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런다 보다. 아, 그렇게 속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땅끝이 아닙니다. 해남 땅끝이 아니라 세계 열방이다 이 말이에요. 땅끝,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계획, 주님의 꿈은 이렇게 큽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대는요, 순천뿐만이 아니에요. 전라남도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열방 땅끝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대예요. 땅끝이 우리의 무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40편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요, 얼마나 많다고 그럽니까?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많다고 그럽니까? 그리어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주님의 꿈꾸심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기대하심이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전라도 말로 허블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사정없이 많아요. 아멘이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계획, 하나님의 꿈, 그것은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근심의 자리고 불안의 자리고 낙담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길을 만드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려야 할 무대는 팔레스틴, 에루살렘에 국한된 유대 땅에 국한된 이스라엘 땅에 국한된 그곳이 아니라 땅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낙심하고 있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큰 길을 만들어 주겠다. 세계 열방을 무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아멘이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희망을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읽어보면요. 예수님은요, 또 제자들에게,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나중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요, 근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기뻐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역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고요? 기쁨이 되리라. 따라서 합니다.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다시 한번요.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희망이잖아요. 이 말씀을요, 예수님은요, 해산한 여인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임신을 했어요. 출산 날이 가까워집니다. 배가 아파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누워있는 동안에 이 산모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메오메, 내가 낳을 수 있을까이? 이놈의 새끼 잘 나와야 될 건디 어찌하스까이? 오메오메 어떻게 참을까이?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하긴 우리 남자들은 낳아봤어야 알죠.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우리 엄마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엄마들 애기 낳기 전에 그 아들딸 낳기 전에 그런 생각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 하고 참았는데 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요, 잠시 전에 불안했던 그 마음, 근심했던 그 마음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엄마들? 뭐 안 남았어요? 눈 녹듯이 싹 근심의 마음은 사라지고요, 기쁨이 가득하게 된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근심이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 하니 얼마나 근심이 가득하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사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것임에 제자들 마음은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0: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에요. 지금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아야아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야. 너의 그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될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후일에 지금은 네가 힘들지만 후일에는 너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받게 될 것이고 황폐한 너의 삶에 우미 돋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게 될 것이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 결실로 지면을 내가 채워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고 실패가 없고 아픔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모습으로 쓰임받았나요? 아니었습니다. 남다른 고통과 남다른 아픔, 남다른 눈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리고 신약성경에 와서 바울까지 모두 다 한결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열방을 무대 삼고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리라. 내가 너의 길을 만들어주리라. 주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이 많습니까? 걱정이 태산이십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이유는 없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아무리 실망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열방을 무대로 밟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봐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니다. 이 사람이 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사람이 납니다. 아멘이죠.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54-5405번 순천평안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새로운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어떤 일이든 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 첫 마음이 둔해지고 또 감각이 무뎌지는 일이 일어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종교적 행위가 마음은 담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죠. 아마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실 텐데요.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기억하시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음미하듯 곱씹어보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인지 모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전능하신 분,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새롭게 다가오시지 않으시나요?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내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요.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넘어 또 나를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0: 박종호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기대감으로 6월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말인데요. 기대감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또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이 6월 한 달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월 5일 금요일이고요. 매주 금요일은 예수동행 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뜻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0: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CCM 클래식 앨범 중에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수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0: 반갑습니다.
1: 어서 오십시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0: 네. 계속 저희 교회 부흥회도 있었고 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서 네. 또 항상 목회 신경 쓰다 보면 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1: 그래요. 이번 주는 또 뭐 지방선거 일도 있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역의 새 일꾼들이 뽑혔는데 성도들이 투표에 이제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네. 네, 선출된 다음에는 또 기도로 많이 도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네.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는 기도로 잘 돕는 게 네. 그게 제일 좋은 일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목사님 오늘 예수 동행 일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0: 네. 오늘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이제부터 실제로 해보는 것 네.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간단하게 어떻게 살아내고 계시는지 예수 동행 하고 계시는 그 부분도 살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실제 이제 삶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주신다는 건데요. 항상 이 삶의 이야기는 좀 재밌고 네. 네,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네. 자, 믿음의 실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죠.
1: 네. 그러니까 이제 관계의 시작이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이제 비롯된다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0: 네. 네.
1: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대화를 해도 네. 네. 얼굴을 보고 네. 네. 눈을 보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제 그 딸은 그러거든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얘기를 하던데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눈을 바라보고 네. 네. 누군가를 바라보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0: 예, 저도 제 아내가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예,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를 보지 않을 때는 아, 저도 예. 좀 화가 날 때가 있죠.
1: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지금 진지하게 듣고 있나?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네. 기분도 나쁘고요.
0: 그래서 중요한 또 단어 중에 하나가 네. 죄라는 단어잖아요.
1: 네.
0: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에 많이 설명들어서 아실 거예요. 관역을 화살을 썼는데 거기에 명중하지 않고 비껴 맞는 것.
1: 네.
0: 그러니까 봐야 될 것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들을 보면 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1: 네.
0: 나의 양심이 찔릴 때나 또 때때로는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할 때 그때 예수님만 생각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1: 네.
0: 예.
1: 그렇게 본다면 죄가 이제 시선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그래서 시선을 옮겨서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있던 곳을 옮겨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1: 네.
0: 메타는 함께 노에오는 동참하다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바라보며 회복하는 것. 이게 네. 바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죠.
1: 네. 함께 동참한다.
0: 네.
1: 아, 이 회개가 이런 뜻이군요. 네.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다시 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는.
0: 네. 네.
1: 이걸 이제 회개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주님께 다시 시선을 돌려 함께 한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0: 네. 신앙의 모든 문제는 감만 보면 주님을 바라보거나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에 있는 삶에 영적인 소외가 일어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방향을 돌려서 매번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죄를 극복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영적인 소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0: 우리를 소외시키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게 죄를 이기는 훈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 동행일기가 이 죄를 이기는 훈련이 된다라는 네. 말씀인데요. 자, 앞서서 이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실험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실험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1: 네, 24시간이라고 하면 다들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거든요.
0: 아, 그렇죠. 어떻게 한시도 예수님과 정말 그 눈을 떼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예,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말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라고 권고하는 네. 사도 바울에 있는 권면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라라는 말이죠.
0: 네, 그러네요, 진짜. 네. 네,
1: 그래서 그 첫 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호명의식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하고 부르는 것과 또 우리도 누군가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쳐다보고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는 예수님하고 부를 때 우리의 믿음의 의식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깨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0: 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단순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1: 네. 그래서 항상 주님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죠. 주님의 은혜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
0: 네, 네.
1: 우리를 항상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신데 때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0: 네.
1: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길 때 예수님 하고 주님을 좀 바라보고 밥 먹을 때 아 주님 이제 식사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제 아내랑 함께 얘기할 때 제 아내가 갑자기 기도할 때 탁 갑자기 있다가 눈을 딱 뜨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도했어? 제 아내가 피시시 웃으면서 다시 기도 하면서 다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때때로 식사 기도하는 게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눈만 감았다가
0: 네.
1: 아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 예수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삶을 사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정말 몸부림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주님의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의식을 좀 깨우고 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예수 동행일기 오늘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의식하는 그 훈련들 또 실험들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나갈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0: 김도연 3집 앨범 중에서 예수 예수 함께 들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찬양이 주님을 부르는 찬양이에요.
1: 네.
0: 슬픈 마음 있을 때.
1: 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의식을 좀 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주님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 네,
1: 아멘.
0: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목사님, 오늘 이제 예수 동행 읽기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실제 성도님들의 사례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1: 네.
0: 네,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먼저 첫 번째 일기는 재밌는 사연인데요.
0: 네.
1: 제목이 밥 숟가락을 빼앗고 싶었던 날입니다.
0: 네.
1: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맞지 않아 기분이 상했다. 남편과 아들은 생각이 같고 나 혼자 다르니 자기들이 맞단다. 남편 아들이 얄밉다 생각하니 아들은 빨리 독립해서 나갔으면 좋겠고 남편은 밥 숟가락을 빼앗아 버리고 싶었다. 그래 져주자. 언젠가는 독립할 거고 부모 옆에 있을 때 누려라. 남편도 아프니 봐준다.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 내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0: 예. 네. 남편과 아들한테 감정이 많이 상하셨네요.
1: 이 남편분이 얼마 전에 작업을 하다가 좀 낙상을 하셔서 갈비뼈가 부러지셨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이제
0: 그러세요.
1: 아프니까 봐준다.
0: 네, 네. 게. 감사하네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1: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산책 겸 다 땡땡에 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저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허용해 주니 본인들이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신중하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0: 네.
1: 예쁘게 지어진 단독주택을 보며 아이가 나도 저런 데 살고 싶다. 나중에 커서 집 지어서 엄마는 무릎 아프지 않게 1층에 살게 해줄게 하는데 아이들의 말을 듣고 상상해 보니 미소가 지어집니다.

0: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소중한 아이들을 통해 미소 짓게 해주시네요. 감사해요.
1: 네. 목사님께서 아주 방송에 센스 있게 다 땡땡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알아채셨죠? 네. 생활 일상품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네. 네, 그런 매장입니다. 네. 네.
0: 땡땡소.
1: 땡땡소. 네. 네. 다 땡소군요. 그러면. 네. 네. 아니 근데 성도님들의 그 예수동행 일기가 참 심플하고 네. 네. 그리고 그냥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담하게 네. 네, 적은 그야말로 일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네. 또 세 번째 일기 됐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1: 네.
0: 집에 있는 생선을 나눔하고 싶어서 이웃집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외출하셨네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과 엘베에서 만나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어서.
1: 네.
0: 네, 일기가 길지 않은데 참 생생하죠.
1: 그러네요.
0: 예, 또 때때로는 밥숟가락을 뺏고 싶었던 남성의 마음들, 다이소에서 아이 말에 미소 지은 순간, 또 엘리베이터 생선을 나눈 이야기들 다 이게 예수동의 일기죠.
1: 네.
0: 뭐 특별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1: 네.
0: 바로 이 예수동의 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다라는
0: 네.
1: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떤 뭐 신비로운 영적 체험도 아니고
0: 네. 네.
1: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순간에 그 생활의 한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는
0: 네.
1: 예, 그런 그 기록들이 예수동행 일기구나라는 것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네요.
0: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그 예수동행 일기 하면은 사람들이 일기 쓰기를 싫어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 때 부흥회 강사님께서 이걸 실제로 삶에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번에 어에 기해 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를 한번 캠페인을 벌여보자 해서
1: 네.
0: 지금 카톡방에 전국에 있어서 이 방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수성동 어예기에 그래서 카톡 오픈방을 해서 그때부터 매일마다 지금 나누고 있는데
1: 네.
0: 아주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예수통의 일기 쓰라고 하면 이게 뭐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면서 기록하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그래요. 네. 어의 기회.
0: 네.
1: 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0: 네.
1: 네. 이걸 삶 속에서 계속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네. 주님과 동행하는
0: 네.
1: 어떤 귀한 도구가 되겠는데 이 질문 자체가요.
0: 네. 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동행 일기들이 다 나눔방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1: 어예기의 그
0: 카페. 네. 어예기의 네. 카페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읽어보면 다른 분들도 다 지금 한 뭐 50분 넘게
1: 네.
0: 계속해서 지금 보고 계신데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볼 때마다 도전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이야기도 올려놓으시기도 하고 거기는 이번에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올려놓으셨고요.
1: 네.
0: 또 어떨 때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올려놓으시고 각자의 삶을 올려놓으시는데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간증들이 굉장히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1: 네. 앞서서 이제 예수동행 일기가 이제 믿음의 실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어예기에 카페에
0: 네.
1: 올라온 그 성도님들의 실제
0: 네.
1: 사례도 좀 나눠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쓴다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방송 가족들이 이제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짧게 써도 되는 거죠, 목사님?
0: 네. 네, 짧게 써도 되고요. 특별히 항상 세 가지 정도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주님을 생각했는가? 생각했던 것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둘째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순종했는가.
1: 네.
0: 오늘 묵상했던 말씀만 적지 말고 거기에 대한 순종했던 것을 적어보고요. 세 번째는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기 아마 어예기해를 해서 바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주님을 생각했던 것, 순종했던 것,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그것만 촘촘히 적으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 네. 백지의 공포라고 하잖아요.
0: 네. 네.

0: 이게 저희가 빈그 공백의 종이를 딱 받아들면은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뭘 어떻게 적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목사님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이 요소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큰 윤곽이 이렇게 딱 잡히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감이 좀 덜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주님을 생각하며 지냈는가? 또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순종했는가? 그리고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요걸 이제 점검하면서 기록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이셨습니다.
1: 네. 근데 이것을 하면서 한 가지 꼭 느껴지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쓰는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부딪히는 단계더라고요. 쓰려고 보면,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지 못했지. 그때 있는 생각하는 과정들이 내 안에서 벌써 이 예수의 일기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떠올리는 시간이 한 제가 보면 적어도 10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한번 주님을 일깨우는 우리의 의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동행일기가 좋은 것 같아요.
0: 그 예수동행일기를 쓰는 그 과정이 성령님과 부딪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기 쓰기 전에 그러면 기도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도 좋은
1: 아, 너무
0: 방법이겠네요.
1: 좋죠. 그러니까 한 줄만이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줄을 쓰기까지 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 있게 되거든요.
0: 그래요. 자, 예수동행일기 오늘 여수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실제적인 실험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최고의 작품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실제적인 방법,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험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묵상 질문 나누면서 좀 마무리해 볼까요?
1: 네, 오늘의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직 방법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딱 하나만 좀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오히려 이게 참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할 때 빨리 이빨을 닦고 새벽 기도 가야지 하고 딱 자리에 앉는 순간 아,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르지 않았지.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부르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수님 하고 부르는 순간 의식이 확 깨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 기도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습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번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난주에 그 이성봉 목사님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예화. 그 오른손을 늘 꽉 쥐고 다니셨다는 그 이성봉 목사님. 그런 것처럼 오른손을 한번 꽉 쥐어보는 것도
1: 너무 좋은 방법이죠.
0: 좋은 방법이겠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에서 깨서 의식이 돌아오는 그 첫 시간. 네. 네.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부르면서 시작한다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주님께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삶의 첫 시간, 우리 일상의 첫 시간을 주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
1: 아멘.
0: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그 죄가 관역을 또 벗어나는 것이고 회개가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예기의 마음으로 살아내신 성도님들의 이야기까지 오늘 정말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목사님?
1: 예,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 동행일기라는 주제로 해서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예수 동행일기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일상을 살아내면서 예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을 향한 의식 네. 네. 그 감각을 좀 일깨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방송가 여러분들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동행일기 여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1: 팀룩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지어져 가네 들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사랑합니다 주님,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보시고 또 표현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53강 영국의 베이컨과 로크의 경험론 이야기입니다. 대륙의 합리주의와 쌍병을 이루었던 사상은 영국의 경험론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학교의 우상이라는 소위 우상 이론 비유로 유명합니다. 베이컨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이 피조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 문화적 사명이 상실되었는데 이것을 회복해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하여 학문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성의 올바른 방법 제시는 발견법입니다. 모든 허상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참된 내용을 파악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으로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학문이 필요하고 즉 지식은 힘이다. 명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모든 학문의 기반은 자연신학이 핵심 내용이 되는 제1철학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하게 아는 것이 종말론적 미래이지만 계시의 도움과 이성이

0: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존 로크는 명예혁명의 사상가지요. 명예혁명은 제임스 2세가 폐위되고 그의 딸 메리 2세와 그 사이 화란의 총독인 빌헤름 3세가 공동왕이 되었지만 이때부터 영국은 왕은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소위 입헌군주국가가 시작되지요. 그 사상의 배경이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과 이권분립론입니다. 존 로크는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의 종교적 관용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 유명한 권리장정이 의회에서 선포되도록 영향을 줍니다. 철학적으로 베이컨의 경험론을 발전시킵니다. 1690년 저술한 인간 오속론에서 사물이 지닌 속성은 우리의 지각과 상관없이 존재하는데 외면적 경험으로 부르는 감각적 경험이 아닌 내면적 경험으로 지칭되는 이성적 경험을 강조하지요. 이와 같은 이성적 경험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과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을 시도하지요. 계시는 초이성적이지만은 반이성적일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찬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1.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목자, 참된 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목자, 참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내 인생의 참된 목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양인가? 말씀 들으면서 살펴보시고 결단할 때 더 놀라운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누구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계실까요? 성도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살이는 끝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것, 우리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어버리잖아요.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갈 내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 우리의 삶의 근간을 결정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말들을 마음가운데 새기고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합니다. 과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결정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하여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때에 그 삶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그 문턱을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가? 누가 내 인생을 가이드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33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눈,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듣는 그 은혜의 삶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길 대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양들처럼 세상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면서 유리방황하고 있질 아니한가?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선택할 때에 더욱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1: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많은 동물들 가운데 양을 들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양은 방향 감각을 쉽게 잃어버리는 동물입니다.

0: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르고 걸어갑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한 동물이에요. 양은 풍성한 꼴을 먹어야 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 있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양처럼 많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과 연계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 목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 목가로 종종걸음으로 걸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보이지 않는 내 눈이 드디어 볼 수 있는 열려지는 눈이 되겠구나. 그 거룩한 감동을 가지고 실로암 목가를 가지 않았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아멘.
0: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구속주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없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그 사랑을 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주 예수님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나의 언행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난 그 어느 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앉아계시는 예수님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생명록을 떠들러 가시면서 질문하실 예수 그리스도.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눈뜬 맹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나와 계시는 성광의 영적 주의 친백성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안을 활짝 열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분도 눈뜬 맹인과 같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인생의 담을 넘어오는 영혼의 강도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담을 넘어오는 영적 강도들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강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의 모습과 나의 못난 삶의 모습을 비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힘들어지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넌 헛수고한 인생을 살았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너만 불행하게 보이는구나.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우리 안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도둑 맞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걸어온 거 주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런 거룩한 고백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강도가 들어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강도가 있겠습니까? 불안과 염려라는 강도가 있어요.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노후를 잘 살기 위해서는 통장에 금액이 얼마만큼 있어야 될까?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영혼들은 오늘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불안과 염려로 강도 맞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직 오늘이에요. 불안과 염려가 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못하는데 내일이 오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삶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만을 붙들고 걸어가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밀려오는 이 불확실한 미래, 염려와 또 불안이 가득하면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불안과

0: 염려, 그런 강도를 맞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전적 의탁하고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강도가 있겠습니까? 중독이라는 이름의 강도가 있어요. 현대인의 마음은 공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잘 사는 한국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대인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그 마음이 공허하다고 합니다. 어디 간다 한들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채울 방도가 없어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이 유혹의 손길이 사방팔방에서 세상의 소리로 들려옵니다. 약물을 하면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게임을 하면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또 알코올을 마시면, 술을 마시면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또 쇼핑을 하고 영상 매체물을 보면은 그런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다라는 유혹의 손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중독되어지면 약물 중독되어지고 게임 중독되어지고 알코올 중독되어지고 쇼핑 중독되어지고 영상 매체물, 보지 말아야 될 영상 매체물에 중독되어지면 영혼의 문빗장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빗장이 열리게 되면 그 영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데요. 마음이 청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지고 영적으로 더럽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강도 맞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청결한 마음, 더욱더 깨끗한 마음, 더욱더 맑은 정신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를 명하여서 초집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강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나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영혼의 삶이 살아납니다. 목자의 소리에 귀를 크게 열면 인생의 어려운 삶의 고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영적 감각이 마비됩니다. 영혼이 죽고 삶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영혼의 길을 활짝 열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더욱더 또렷하게 듣는 은혜의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목자는 누구입니까?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0: 아멘. 예수님 시절에 이 양을 치는 목동들은, 목자들은 양의 특성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점이 있으면 양들이 보통 하얗지 않습니까? 그 하얀 양들 가운데 점이 있는 양이 있으면 점박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 점이 많이 있는 양은 다점박이라고 불렀을 것 같고, 또 큰 점이 있으면은 큰점박이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양들 가운데 귀가 쳐져 있는 양이 있으면은 귀돌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 귀가 쳐져 있는데 상당히 많이 축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 많은 목자는 축 귀돌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목자들은 양의 특성을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지어서 부른 이런 목자들은 이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고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목동들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입니다.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이고 은밀한 관계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무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제각각의 특성을 따라서 주님께서 살피시고 길러가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야, 도마야, 막달라 마리아야.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살기 등등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사울의 이름을 아셨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생명록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영 공동체가 또 공동체 생활하고 예배 생활할 때 그 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존귀하게 불러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만을 위한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 아이만을 위한 노래, 그 아이만을 위한 노래를 불러가지고 지어가지고 불러준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때되면 다 사고치고 또 문제도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문제 아이를 마을 광장 중앙에 세운다고 합니다. 뭐 하려고 마을 광장 정중앙에 세우겠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무라고 꾸짖기 위해서 그 아이를 마을 광장 정중앙에 세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무라고 꾸짖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한 노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었던 그 노래를 불러준다라는 것이죠. 그 노래를 듣는 아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온 부족민들이 너는 이만큼 소중한 존재다라고 그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노래를 듣는 아이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 아이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아존재감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지난 부활주일 오후 예배 때 세례식을 하고 입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또 세례식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었는가 보구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단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성경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인생 역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그 사랑을 받았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말로 숭고한 이름이에요. 그 부모님께서 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너는 순결한 사람이 되라, 너는 의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그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리장이 되었잖아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멸시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매국노의 상징이 되었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름이었습니다. 영적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 틈에 끼지도 못하는 이름이 되었고 인생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그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불러줘야 되는데 삭개오 자네는 정말로 존귀한 인생이네. 자네는 정말로 순결한 인생이네. 자네의 삶은 의로운 자의 인생이네 라고 고백하면서 어서 오시게 하라, 그렇게 초청을 해야 되는데 삭개오가 나타나면 얼굴을 돌려버리고 삭개오가 나타나면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삭개오가 지금껏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 마음은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마음이 되고 입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과거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 외면하였던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사랑 가득한 입술로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그날 어떤 역사함들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고 사회적 소외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거룩한 핏줄을 물려받았는데 그 영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외의 문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그날 한 인격 개체로 존중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그날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묵은 채찍이 내려갔어요. 꽉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가

0: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은혜가 그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존귀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보좌 앞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혼의 집을 개방할 때에 주님께서 그 영혼의 삶에 찾아오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호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름을 호명할 때에, 나팔 불 때에 그 이름이 호명될 때에, 그날이 바로 인생 최고의 복을 받는 은혜의 날들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앞서가시는 목자예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0: 목자가 이 양들을 양우리에서 다 데리고 나온 후에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앞장서서 간다고 합니다. 뒤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 지팡이를 짚고 앞장서서 인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앞장서서 가는 이 목자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애가 타는 마음이에요. 양 한 마리도 잃고 싶지 않은 그 애타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에게 양은 재산 그 이상입니다. 양은 가족이에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치겠습니다. 99마리가 양우리에 남아있어요. 한 마리쯤이야. 다음에 또 새끼 놓으면 100마리 되니까. 목자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사랑 많은 목자는 길을 떠납니다. 찾으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눈은 항상 빈자리를 향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무리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상처 있고 아파하고 유리방황하는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영혼이 양 우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99분의 1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한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은 전부를 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전부를 잃어버린 그 애통하는 마음을 품으시겠구나. 이 마음이 복된 마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대신은 아파하고 책임지는 마음이에요. 목자는 양무리 앞에서 앞장서서 갑니다. 앞장서서 가는데 그 앞길 가운데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목자의 손이 먼저 찔리는 것이죠. 양들을 위하여서 가시덤불을 치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길을 걸어가는데 늑대가 훅 하고 나타나 버렸습니다. 목자가 먼저 늑대와 지팡이를 가지고 싸워야만 합니다. 늑대의 이빨에 물리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양의 발에 가시가 찔려서 박혔는데 그 양의 가시에 발에 박혀있는 이 가시를 뺄 때에 목자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당신의 발에 가시가 박힌 있는 것처럼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대신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께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의 눈물이 가득할 때에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아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울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기다리고 마침내는 찾아내시는 마음입니다. 양은 고집이 상당히 센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 길도 잘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할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양은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 또 이

0: 빠지기도 합니다. 이 사랑 많은 목자는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절벽 낭떠러지 아래까지 내려가요. 외줄에 몸을 담고. 양한 마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양의 허물보다는 양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집센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내 생각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또 가시던 물에 또 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목자의 마음은 끝까지 붙드는 마음이에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길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오늘 내 인생이 딱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인생의 줄을 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잖아요. 곰곰이 뒤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의 줄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줄을 꽉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동에 가면 이 중동의 목자들은 밤이 되면은 이 양우리 입구에 몸을 눕히고 스스로 문을 만든다고 합니다. 양들이 밖으로 나아갈 때 이 목자의 몸을 스쳐 지나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양의 머리를 쓰다듬어도 못 주지 않겠어요? 일 잘 보고 와, 꿀을 먹고 와, 얼굴 한번 만져주고. 또 이 밤에 이 양우리 입구에서 이 몸을 누이고 잠을 자는데 맹수가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의 몸을 먼저 스쳐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 목자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 맹수와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리기도 하고 옷이 찢겨지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목자는 그렇게 양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때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랑의 도구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고 영적으로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시고 예수님 말씀의 길을 쫑긋 세우시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인생을 걸 때에 승리하고 뻗어가고 일어서는 복된 삶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3-1141, 061-643-1141번 여수성광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데요. 문제는 처음에는 은혜로만 보이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흠과 결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섬김의 자리에서는 오해가 생겨날 수 있고 오해로 인한 상처가 생겨나기도 하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중요한데요. 상대를 짓밟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헤아림은 우리 마음속 자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자는 늘 기준점이 두 개입니다. 나의 침묵은 신중함이라 말하고 남의 침묵은 무관심이라고 단정짓습니다. 나의 분노는 의로움에서 비롯되었다 말하고 남의 분노는 성급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속 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새로운 기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기준은 죄를 흐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무거웠다는 것을, 동시에 그 피가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남의 죄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비로워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세상이 분노로 들끓을 때 교회는 긍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교회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누군가를 버리려고 할 때 교회는 십자가로

초대해야 합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병원이기 때문이죠. 그 병원에는 진리의 칼도 있지만 그 칼은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눈물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말과 손과 눈빛에 배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과 헤아림을 내려놓고 용서와 나눔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조용히 빛날 것입니다. 어둠은 그 영광의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로 보였지만 생명의 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내가 복음을 살아내야 할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처도 손해도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을 증언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움켜쥐었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삶은 말하지 않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낙심할 것 없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내가 움켜쥐던 것을 조금 나누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내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15편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0: 제16편 다윗의 믹담.
1: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0: 제17편 다윗의 기도.
1: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0: 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을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0: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장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1: 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던 노래.
0: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던 노래.
0: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0: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0: 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일레 샤할에 맞춘 노래.
1: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에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0: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편 34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며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1: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 둘, 셋.

서리엘의 목소리로 오늘 첫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시작했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상한 그 마음 그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의지하며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vening Praise 이어지는 곡입니다. 희수일의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Evening Praise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 함께하셨습니다.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들려드렸어요.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들려드리고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중에 한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649번님, 온전케 되리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이 찬양 패러슈트 뮤직의 원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올게요.

네, 패러슈트 밴드의 온전케 되리, Complete 함께 들었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힐송의 힐러, 치료자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어느 버스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광고가 실렸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가치는 없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세상은 이렇듯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이성의 세계로 도배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성과 감성을 골고루 갖췄던 탁월한 지도자 다윗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했듯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본 다윗은 이러한 인간의 영화가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풍성한 찬양 나눌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출발했습니다. 신현미가 찬양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메리 제인의 태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세상은 짧은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멋진 삶, 여러분 다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 응원하면서 다양한 찬양 준비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오늘도 기도 제목들, 또 축하 메시지들, 또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697번님께서 신청 찬양 보내주셨는데요. 금요일 저녁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주의 은혜라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은혜스러운 주일 저녁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청 찬양들 함께 들으시고요. 포힘의 영어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겠노라고 찬양 가운데 결단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토보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디론가 가고 계신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들 함께 나누는 동안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머무신 줄 믿고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또 계신 곳곳에서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복된 주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뛰어난 위인을 많이 배출한 유태인의 자녀 교육 유명하지요.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쳐라. 몸을 쓰는 일보다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라. 배움을 중단하면 20년에 걸쳐 배운 것도 2년 만에 잊어버린다.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쌍방을 죽이고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쌍방을 살린다. 아이를 혼내준 날에도 재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라. 친구를 택할 때는 한 단계 높게 선택하라고 가르쳐라. 남에게 받은 수모는 잊지 말되 용서하라고 가르쳐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인데요. 지혜롭게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에요.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이럴 때는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 계신 곳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머무는 삶을 바라보면서 김두현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들으셨습니다. 근목자 흙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라는 뜻인데 어디에 머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오래 머물면 세상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태도까지도 조금씩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거하면 다르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미없어 보일 수 있는 삶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오래 머물며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Ernie Hassay의 Oh, What a Moment, Gather Vocal Band의 Sinner Saved by Grace, Wintley Phipps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언제였나, 장근희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주리의 예수 내구주 들려드렸습니다. 5159번님께서 신장 투석을 거부해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호흡곤란이 오고 심정지가 오며 코로나 때 제대로 면회도 하지 못해 그렇게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3년이 되었네요. 마지막 3개월은 뇌사 상태로 누워계시며 동생이 면회 간 날에도 눈도 뜨시고 했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보고 눈감은 모습만 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얼마나 좋은 아빠를 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않고 천국에서 자유하며 기쁘게 지내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토브 월십에 참 아름다워라 듣고 싶어요. 친구가 동방송 샬롬 나잇을 소개해줘서 듣게 됐는데 아빠가 있는 하늘나라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찬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작은 불꽃 하나가, 어노인팅의 나는 찬양하리라, 마커스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오하나 오구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토브 워십의 참 아름다워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작게는 부모님의 눈물과 땀이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의 피와 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도 겪으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바뀌기까지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신 그런 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더욱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정현주의 찬양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이어서 안성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충만하고 또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그런 내 영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오히려 정말 큰 소리로 주님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 때, 그때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라도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주님, 정말로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오 신실하신 주두곡 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노래 선교단의 음성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그리고 이어서 어노인팅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 기세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매우 특별한 시대이며 분명 이전과는 다른 큰 전환의 때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의 초림은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된 오늘은 신약에서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대전환의 시기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이 잃었던 기업을 다시 받고 새 출발하는 50년의 희년이 40번째가 되는 2000년의 대희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신약의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을 건너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간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전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시대가 왔도다. 역사상 가장 큰 희년을 위한 대전환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앞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는 역사의 때, 주는 빛의 날개를

펼치실 것입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편 126편 2절 말씀입니다. 나와 가정, 교회, 나아가 우리나라와 열방을 향해 대희년의 뿔나팔을 크게 길게 불겠습니다.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고 전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이어스의 찬양이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그 이름 두 곡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곡의 찬양, 소프라노 신델라의 선한 목자 되시

끝으로 들으신 찬양은 서울 밥 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였습니다. 자, 그레이스 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끝으로 준비한 두 곡의 찬양은 먼저 Back to the Bible Quartet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모스텔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편 23편 준비했습니다. 이 두 찬양 들으시고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을 지나면서 이 땅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깊이 애국하는 그런 하루 잘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강정일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첫 찬양으로는 조범진의 곡이었어요. 할렐루야. 목소리는 헤리티지의 이철규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참 굉장히 큰 일도 있었고, 또, 그 더위도 또 한껏 기승을 부렸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또 오늘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역사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셨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또 바라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께 꾸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허락하신 많은 크리스천 CCM 아티스트들의 곡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들 한 시간 동안 준비해 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동방현주의 세상을 사는 지혜,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제가 불렀습니다. 커버한 곡이죠. 주의 잔으로 산다는 것은 Praise and Worship 4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을 주님께 드리지만 기도를 간구를 드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리고 또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긴 합니다. 또 그런 질문들과 기도들 가운데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응답 없이 우리에게 침묵으로 보내실 때가 있죠. 그러나 알고 계시죠? 그 침묵마저도 우리에게는 응답인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살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간구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추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지 못한 것을 버림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깊은 공허감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만났다고 느끼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느낀다면 이 순간부터 찾으십시오. 음성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분 만나기를 기대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도전받는 게 있다면 뭘까요?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죠. 또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 우리 스스로의 내 스스로의 이야기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향해서 하는 말들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 역시도 주님께서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 또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졌을 때는 나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또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느낌과 생각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밝히 보지 못했던, 볼수 없었던 것들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언제나 들어도 좋은 찬양이지요.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실 수 있고요.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항상 잘 모아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 또 신청곡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시면 오늘과 내일이 아닌 오늘 주 토요일 토요일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01호님, 네, 역시 5월 30일 공한시 21초에 출첵이요. 오늘은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잔잔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신청곡 준비해놓고 있고요. 7282님, 전 보통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날 듣는데요. 내일은 에어컨 공사가 있어서 오늘은 누워서 듣고 있어요. 7282님, 그 에어컨 설비를 하시는 건가요? 와,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신 거면 지금 시즌이 정말 바쁘실 시즌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한두 번인가 그 에어컨 설비하는 거를 본 경험이 있어요. 뭐 저희 집에 설치하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설치하시는 거를 이제 본 적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힘든 일이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 여쭤봤더니 아, 힘들긴 한데 이렇게 또 제품마다 좀 특징들이 있어서 그것만 알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네, 7282님 잘 설치하셨죠? 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6428님 저희 왕왕왕의 청자시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밤 비행기로 LA로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다시 LA로 가시는군요. 거의 3개월간 한국에서의 모든 일이 잘 지나갔지만 마지막 짐 정리와 집 정리는 계속되고 네. 그리고 떠나야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네. 아, 6428님 지금 이 방송은 또 LA에서 듣고 계시겠네요.

정말로 우리 방송의 글로벌 청취자이십니다. 6488님.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주님께서 늘 영감 팍팍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품들 만드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6282님. 5월 30일 1시 58분에 올려주셨어요. 아멘, 수고하셨어요. 빛이 없어도 신청곡 부탁드려요. 다윗과 요나단. 네, 빛이 없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해주셨습니다. 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5월 31일 공한시 1초에 5015님께서 땡 5015님께서 네, 출첵이요. 윌럽 집회 후기 갑니다. 이번 집회는 대전이었어요. 너무 멀어서 딱 30분만 있다가 왔습니다. 오, 그래도 좋았어요. 와, 너무 멀어서 딱 30분만 있다가 왔는데 그래도 너무 좋으셨다는 거잖아요. 이야, 진짜 윌러브는 진짜 행복하겠어요. 이게 뭐 우리 흔히 얘기해서 뭐 팬심 이런 것도 있지만, 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윌러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오, 이런님, 집회에서 받으신 은혜 주변에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2535님, 목요일 밤에 교통사고를 크게 겪어서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이상하네요. 그것보다 죄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2535님, 그래도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던져주셨지만 너무 울림이 있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몸이 아픈 것도 무섭지만 죄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2535님, 다시 온전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신청곡이 있었어요. 5015님께서 신청해주신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를 신청을 하셨고요. 네, 신청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카 요나단의 빛이 없어도 주에서 나의 당신이여라는 제목이죠. 이두 곡의 신청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렌의 나의 기도, 다윗과 요나단의 주에서 나의 당신이여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달빛 가스펠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행복한 순간들이 많은데요. 지금도 되게 감사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스플랜이라는 팀을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아셨나요? 저는 처음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접하게 된 거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저는 언제 처음 만나게 됐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죠. 30년. 넘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요? 그런데요, 이두 곡의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 세대가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의 스타일은 옛날 것과 지금 것으로 나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표현되고 있어서 정말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조금 장난결인 생각이긴 했지만 이 주에서 나의 당신이여를 히스플랜이 부르고 다윗과 요나단이 나의 기도를 부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를 떠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와 시간과 역사를 거슬러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허락하신 찬양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앞으로의 시대도 계속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악들을 또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오랜만에 이 멘트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아티스트들이, 이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대를 노래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애통해하는 것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노래할 수 있는 음악 사역자들이 될수 있도록,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하면서 귀한 시간 또 오늘도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이제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립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거죠? 마지막 곡으로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한다 말하시는 주님을 또 느끼시고 깨달으시면서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이제 녹음이 더욱더 짙어가는 6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자 또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기독 순교자들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신사참배에 거부하며 조국의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다가 피 흘리신 믿음의 선조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조국과 성도들을 위해 가장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가신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이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은 그 어떤 날보다 더욱더 감사의 마음과 경건함을 담아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이 땅의 차가운 골짜기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린 순교사의 피는 허무하게 사라진 눈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거두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칼날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총칼 앞에서도 조국을 위해 무릎 꿇었던 그 신실한 기도가 거름이 되어 이 땅에 푸른 평화의 숲이 숨쉬고 있습니다. 주님, 상처 입은 이 강산을 위로하시고 선조들이 피로 지킨 신앙과 조국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지켜가게 하소서. 내 조국의 꽃이 되어 기독 기림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이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들을 맞았으니 곧 헷 족속 중 일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하였고 이스라엘의 딸이며 느바욧의 누이인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에서를 위해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들과 모든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서 자기의 동생 야곱에게서 떠나 한 지방으로 갔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나 방대하여 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의 짐승떼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우거하던 그 땅이 그들을 부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서가 세일산에 자리 잡았으니 에서는 곧 에돔이다. 이것은 세일산의 에돔 사람들의 조상 에서의 족보이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도 딤나라는 첩을 두었는데 그녀가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소생들이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소생들이다. 아나의 딸이며 시보온의 손녀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녀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아주었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서생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여우수족장, 얄람족장, 고라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로서 에서의 아내가 된 오홀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다. 이들이 바로 에서 곧 에돔의 자손들이며 이들이 바로 그들의 족장들이다. 그 땅에 거주한 호리족속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로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자리 잡은 세일의 자손들 중 호리족속에서 나온 족장들이다.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딤나였다. 소발의 아들들은 알완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시본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이 사람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본의 나귀떼를 돌보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다. 디손의 아들들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들은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이러하니 곧 로단 족장, 서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다. 이들은 그 구역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에서 나온 족장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다.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고 그의 성읍의 이름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에서 온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으니 대만족 속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부다대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족 속을 격파한 하닷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고 그의 성읍의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에서 온 삼나가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으니 강 은절이 르오봇에서 온 사울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으니 하달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의 이름은 바우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헬 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였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은 그 종족과 터전과 이름에 따라서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 이들은 그 소유한 땅의 거처에 따라서 에돔의 족장이 된 이들이니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다.

0: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피곤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난 시기에 가장 어렵다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가지고 진짜 이유식도 못 먹어가서 저희 어머니가 감자를 으깨가지고 이유식 대신 저를 먹여서 키웠다고 항상 저한테 미안해하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커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때는 배급제도가 붕괴돼서 엄마가 힘들게 장마당에서 벌어들여오는 도로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장마당이라는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쌀을 1kg로 사갖고 들어오면 겨우 오늘 한 끼, 두 끼, 오늘 먹으면 내일 뭐를 먹어야 되는 거가 항상 고민이고 항상 숙제였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고요. 항상 하늘은 누구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나의 심장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까지도 바쳐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의를 받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믿었는데 저에게 차려진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점점 가면서 굶어 죽을 사람들, 94년도에 300만 명의 아사자들까지 생겼습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장사를 못해서 너희들 먹여 살릴 힘이 없어서 항상 어머니가 어머니를 탓했고 저희 아빠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정말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또 그 인생 그리고 내 팔자를 탓하면서 살아왔는데요. 15살에 처음으로 제가 노래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한 축복이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조차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라는 자책감에 매일과 같이 살았는데 15살에 한국에서 나온 노래다라고 하면서 들었던 것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의 친구들이 항상 생일 때라든가 그리고 친구들이 어디를 떠날 때 이럴 때 이 노래를 꼭 불렀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노래 태초부터 나를 축복해서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원망이 아닌 축복받은 인생으로 산다라는 노래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던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그런 노래를 매일같이 부르면서 정말 그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16살에 국가에서 너는 키가 크니까 군대를 가라 라고 해서 저를 군대로 보냈어요. 김정일을 경호하는 경호처로 보냈습니다. 최소한 경호부대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니 또 신병 교육이라는 것을 초반에 이렇게 오면 한 3개월이라는 기간을 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3개월이 딱 끝나니까 또 저를

데려다가 어디로 보내냐? 간호사를 전문으로 키우는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다 졸업을 하니까 그다음에 어디로 갔냐? 허위사령부라는 장성들을 치료하는 간호사로 보냈습니다. 8년 군생활을 하면서 정말 못볼거볼거다 보고 정말 힘든 상황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마다 계속 나타나 주는 좋은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나 보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를 옆에서 계속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조금 조금씩 저희 옆에서 계속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년을 군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제가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신 이유가 회사에서 너무 일을 시키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풀가동을 시키면서 건설 현장, 아파트 건설 이런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로사로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나갔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에서 휴가로 보내줬습니다. 집에 와봤더니 아빠는 현장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올 때까지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었고 제가 오면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엄청 마르셨거든요. 얼굴은 까맣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보면 아빠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영웅이래. 그래, 무슨 영웅인데, 현장에서 순직을, 일하다가 순직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노력 영웅 칭호라는 것을 줬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걸 가지고 쌀 1kg도 바꿔 먹을 수가 없어요.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형식상 주어지는 그러한 영웅 칭호를 받았는데, 사실 아빠가 일하면서 그렇게 노동의 대가로, 사실 국가가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 약속했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 집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까지 국가가 그 기름이 없어서 안 돌아갈 때그 빚까지 다 갚아주면서 헌신을 했던 거죠.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집이라고 지정해놨던 그 아파트 202호, 지금도 2층 안집니다. 2층 2호였거든요. 2층 2호인데 아파트가 완공이 됐다라고 입주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왜 여기 와서 이 청소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래, 아닌데요? 저희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물어보라고, 우리가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순위에서 밀려난 것 자체가 아니고 아예 명단에서 해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집을 팔고 나와서 살았던 게 아파트 그 건설 현장 바로 옆에 컨테이너로 된 조그마한 경비실 같은 데서 살았거든요. 완공되면 그 컨테이너를 반납하고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으로 있었던 건데 갑자기 아파트가 완공되니까 와서 그걸 싹다 철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랑 나랑은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집이라도 대충이라도 주면서 나가 살아라라고 하면 가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지? 내일엔 당장 이 집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살수 있는 곳은 전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나쁜 생각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신을 제가 차렸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또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겠네 해서 제가 두 번, 세 번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네 번째 만에 눈을 딱 뜨니까 나는 죽을 수 없는 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힘을 내서 그나마 엄마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 엄마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자. 북한에서는 할수 없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부대를 복귀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귀를 안 하고 바로 한국으로 온 거죠. 사실 한국에 오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중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도와주겠다라는 결심으로 제가 탈북을 했거든요. 압록강을 넘어야 되는데 교대 근무하는 시간에 빨리 탈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밤에 압록강 쪽에 보면 돌멩이들만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엄청 심해요. 야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돌멩이들, 거기에서 그 돌산을 이렇게 내려와야만 강을 건널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딱 엎드려 있는 순간에 갑자기 먼 데서 후레쉬 불이 비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살아야 되는데 하고 막 손을 떨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꼭 잡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전혀 모르는데도 갑자기 두 손이 앞으로 모여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여기에서 살게만 해주시면 저는 정말 열심히 잘 살고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험한 순간에 부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고 싶었지만 사실 소통이 되지 않고
그리고 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중국 거리를 제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중국에 오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신분증이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중국 공항국에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북송을 시켜버립니다. 가장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임신매매를 당하는 걸 알면서도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려가서 그 집에서 조금이라도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장애인을 돌봐주는 보호사 겸 집안의 노예로 제가 팔려갔거든요. 제가 물건으로 팔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저기 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구나. 이 생각만은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노력을 해서 여기에서 탈출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친구가 중국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데 거기 한국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면 가능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저 도와주십시오. 저 탈북해야 되는데, 저 한국 가야 되는데, 길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브로커 일을 하시는 목사님, 탈북민들을 데려오시는 목사님들을 알고 계시니까 연락을 해봐라. 라고 연계를 해줘서 제가 준비하고 출발하는 기간이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에 있는 쿠밍까지 오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다 보니까, 베이징에 갔다가 베이징에서 또 쿠밍으로 내려가는 기간이 보름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 체류자고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택시 조금 빌려 타고 그리고 가다 버스 좀 빌려 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오다 보니까 15일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라오스 국경이 있는 쿠밍까지 오게, 권명리라는 곳에 오게 됐거든요. 라오스 국경에 도착을 했더니 여기는 공산국가야. 여기서도 안전할 수가 없어.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메콩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콩강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걸 강을 넘어가지고 태국에 도착을 해서 태국에 있는 국제난민수용소에 가야만 우리가 난민 신청을 해서 한국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착지역은 태국 수용소로 가야 되는데 라오스에서 또 태국 가면 메콩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배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메콩강은 바다가 아니어가지고 잔잔한 호수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쉽사리 이렇게 흔들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람도 안 부는데 배가 계속 흔들려가지고, 아니 왜 배가 흔들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저기 불빛이 보이네 하고 봤더니 이렇게 초록색 불이 바짝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다 저게 뭐냐고 했더니 악어가 입을 벌렸다 딱 닫으면 그 물살 때문에 배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려요. 그때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고 악어라는 것은 상상만 하고 포식주의자라는 것만 들어가지고 저게 잡히면 어떡하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이 가운데로 그냥 딱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태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아, 살았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간,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도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뜻깊은 6월에 또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때로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 아몬드 싶어도 흉터가 남아있기도 하지요. 전쟁으로 인해 분단의 선이 잔인하게 그어진 이 땅에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남아있습니다. 총과 칼이 오간 자리, 이 남과 북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아직도 만연하지요. 오늘 남한에서는 이 전쟁에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는 날, 현충일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6월 6일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 이화챔버 콰이어였고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트루바의 김정범 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고 남과 북 가운데 그어진 상처를 안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아픔이 없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천국 소망을 함께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 붙들며 계속해서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서울챔버 싱어즈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도들이 돈을 대하는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자와 비신자의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서로 물어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말의 언행이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욕도 자주 하고 거짓말도 자주 하지만은 믿는 사람의 언행은 달라야 되죠. 만일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세속에서 생활할 때에 자기 자유롭게 해놓은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활

0: 않으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니키타 크루시첩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저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갑니다. 다음날 정상회담으로 약속된 시간에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무려 2시간이 지나서야 회의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그러죠. 니키타 크루시첩은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매우 큰 결례를 아이센하워가 한 거죠. 그때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고 오느라 늦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자 니키타 크루시첩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이 무슨 핑계를 댈지 2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의외로군요. 자칫하면 양국 사이에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는 사건이지만은 그래도 아이센하워는 믿음을 우선으로 했고 니키타 크루시첩은 이런 배포를 인정해 정상회담은 수월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고 때때로는 목숨까지 아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4개 있는 향유옥합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시편 72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은 공의로서 백성에게 평안을 보내게 하소서. 임금이 가난한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빈궁한 자를 건지며 억압하는 자를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과 평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소망을 들어주시고 함께 주실 줄을 믿으면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를 올려드릴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

0: 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니 그가 원하시는 것으로 그 물줄기를 돌리신다. 아멘.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어 주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력과 이념의 벽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법문을 터뜨리듯 막혔던 남북의 관계를 뚫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된 세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남북한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오늘도 감사와 사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슴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6월 6일 남한에서 현충일로 기념하는 오늘 해마다 이날이 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함께 기억하는 날이죠. 동시에 전쟁이 남긴 아픔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 우리 민족은 전쟁으로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생이별해야 했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미가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쟁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이 아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세상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M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방송에서는 올 초에 발표한 한 편의 논문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0: 네.
1: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문이 있어서 여기 찾아보니까 정말 약간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이 어떤 이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룬 글인데요. 제목은 관세법 개정을 통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보호 방안입니다.
0: 한국 입장에서 다뤘다는 것도 굉장히 또 흥미롭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올 초면은 네. 올해 발표한 거면은 그 올 초까지의 데이터를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1: 그렇죠.
0: 논문을 썼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럼 이 논문의 핵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데요. 북한 노동자가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일단 한번 차단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논문은 특히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문제에 주목을 했는데요.
0: 네.
1: 북한 당국이나 중국 정부를 직접 움직이는 솔직히 좀 어렵지만
0: 그쵸.
1: 북한 노동자를 쓰는 해외 기업이 만든 물건을 이 한국에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기업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즉 강제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자라는 접근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면 아 이게 막았으니까 강제 노동은 안 되겠구나라고
0: 네.
1: 하는 식으로 이제 기업에 좀 경각심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뭔가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명분이
1: 네.
0: 필요하고. 여기서 수식어가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이었는데
1: 네.
0: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를 강제 노동이라고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1: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저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 일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외국에서 돈을 버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북한 내부보다 외화를 벌 기회가 있다는 이유로 파견을 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강제 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한국의 전문가들 분들도 계십니다.

0: 하지만 노무현은 그렇게 단순히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해외 나간 노동자 첫 번째로는 여권을 뺏깁니다.
1: 네.
0: 이동이 제한되고요.
1: 말도 안 되죠 이게. 네.
0: 숙소와 작업장을 감시받는 경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의 대부분도 북한 당국에 상납됩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즉 ILO가 제시한 강제노동 지표에는 뭐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임금 유보, 과도한 노동시간, 위협과 협박 이게 포함되는데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의 현실 여기에 거의 부합되어 있다. 상당히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이게 말로는 뭐 여권을 보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정말 네. 이동을 막으려고 하는 행동임이 분명하고
0: 맞습니다.
1: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무엇보다 심각한 건 바로 이 임금 문제죠.
0: 맞습니다. 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데요. 나의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그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그것도 나를 지킨 그 노동력을 보낸 북한 당국에 흡수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논문은 그 중국 파견 노동자들이 실제 임금의 70에 80%를 당국에 상납하고 실제 존해주는지는 한 달에 80에서 100달러 수준이라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중국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는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두거나
1: 네.
0: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북한 당국의 감시와 그리고 귀국 후 처벌 가능성 때문에 그냥 말로 삭힐 수밖에 그러니까 온몸으로 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노동을 소개해줬을 때 수수료라는 개념이 여기도 있는데 이게 7, 80%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80에서 100달러 수준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고국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돌아가서도 내야 될 뇌물들이 상당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런 부패가 만연한데 북한이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북한 당국을 비판하거나 강제노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실세를 해라. 라고 하는 지적인 거죠.
1: 네.
0: 물론 북한 당국이 노동자를 통제하고 임금을 가져가는 핵심 주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1: 그렇죠.
0: 또한 중국 정부가 이런 노동을 방치하거나 허용하고 있다면 그 책임도 작지 않은 그런 지적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북한 당국이나 중국 정부를 직접 움직이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외교적 압박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 조건을 바로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논문은 시선을 조금 바꿉니다. 북한 노동자를 실제로 고용하고 이익을 얻는 해외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뭐 현실적인 방안 아니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이런 해결 방안들도 제시를 하고 있나요?
0: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법인데요.
1: 네.
0: 현재 한국 관세법 제234조는 수입,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요. 바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입니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세관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의심되는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자체적으로.
1: 네.
0: 즉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 일종의 장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1: 저희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이 핵심인데 수입을 막는 것, 그러니까 들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그럼 수입을 막는 것이 북한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연결지어 보는 거죠.
0: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에게 보내놓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현지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결국 노동자의 희생으로 북한 당국과 기업의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0: 이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강제 노동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통로를 어떻게 보면 약간 개선해 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1: 이게 그럼 딱 두 가지 갈래길이 있겠어요.
0: 네.
1: 외화벌이를 보내지 않거나
0: 네.
1: 강제 노동이라는 이 이름을 벗거나.
0: 그렇죠.
1: 근데 이 관세법 개정이라는 해결 방안이 좀 어떻게 실제로 반영된 사례들이 있나요?
0: 네. 논문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중요하게 소개를 하는 건데요.
1: 네.
0: 미국은 이미 관세법을 통해서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최근 들어서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통해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강제노동생산품으로 보고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미 미국은 만들었습니다.
1: 네.
0: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유럽 시장에 들어오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런 국제적 흐름을 보면서도 이 한국도 더 이상 선언이나 비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한국도 이 부분을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래도 조금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이긴 하나요?
0: 그렇죠. 그래서 강제 노동이 최근 들어서는 중요한 세계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하나의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네.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실사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팔리고 있는 뭐 가방이라든지 속눈썹 이게 중국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구금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조사 같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선 지역 중국의 북한의 나선 지역에서는 경제 특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간 중국 기업들의 생산되는 제품이 실제로는 나선 지역 근처에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 네.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아니 수감자들이 만든 제품들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사례들인데 그럼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려면 어떤 기반이 좀 마련돼야 될까요?
0: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쓰고 있는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는지 그 물건이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강제노동 제품을 막으려면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는 거죠. 기업 이름, 지역, 품목, 공급망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행정 역량인데요. 관세청이 이런 정보를 분석하고 의심되는 물건의 통관을 보류하고 기업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논문도 이 점을 한계로 지적하긴 하는 건데요.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목록과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중국이 그걸 막았습니다. 한국에서 그 서치를 검색을 하지 잘 못하게 만들어 놨긴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 자원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관세법 개정을 통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보호 방안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갖는 의미 저희가 좀 기억해야 할 짚어가야 할 의미를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0: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개선 문제는 이제 가치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한 나라의 정책 수단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까지 저는 이제 나아갔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오랫동안 비판, 규탄, 결의안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잖아요. 물론 그 활동도 중요하긴 한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동자의 처지를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렇다면 한국 법을 어떻게 바꿔서 실제 압박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네.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의미는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방법을 공급망 문제하고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 뒤에 누군가의 강제동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올려져 있는 수산물,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게 인지 아닌지를

0: 우리 스스로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알고요.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인케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0: 감사합니다.

0: 우리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0: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토리라고 하는 한 아내가 있었어요. 토리. 근데 남편하고 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맨날 그냥 남편이 큰 소리 치고, 이게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개를 한 마리 키우게 됐어요, 개를. 근데 이 강아지도 지 남편 닮아서 그런지 이게 망나니야. 그래서 이 토리가 어느 날 서점에 갔다가 거기 개 훈련법이라는 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아, 이 책을 사다가 개를 훈련시키게 되겠다. 그래서 가장 쉬운 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 개를 이럴 땐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럴 땐 저렇게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치고 읽다 보니까 퍼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남편을 이렇게 훈련시키면 되겠다. 지혜가 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우리 상식적으로 개는 자꾸 쓰다듬어 줘야 되고 옆구리에 사슬 긁어줘야 되고 때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개가 조금 잘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자꾸 칭찬해줘야 돼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줘야 돼요. 강아지 키우는 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잘한 거 있으면 항상 먹을 거 가지고 있다가 항상 줘야 돼요. 항상 이렇게 그대로 개 훈련시키듯이 남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개보다도 남편이 바뀌더래요. 남편 전보다 훨씬 친절해졌고 일찍 들어오고 얼마나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청소도 잘해주고 설거지도 잘해주고.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소파에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해요. 그게 개 훈련법의 책이었어요. 그거를 잘 숨겨놨어야 되는데 칠칠치 못해가지고 그 남편이 이게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러고 이렇게 훑어보니까 막 줄도 쳐져 있고 막 글도 써 있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나를 개처럼 훈련한 거야? 뭐야? 날 개 취급한 거야? 화가 난 거예요. 남편이 씩씩거리고 이 책을 흔들고 이게 뭐냐고 이거 뭐냐고 말이 라고 화를 내면서도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비록 개 훈련이긴 하지만 칭찬받아 좋고 사랑받아 좋고 상받아 좋고 수시로 먹을 거 간식 줘서 좋고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복종하십시오.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에게 항복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머리를 이겨먹으려고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을 대항합니까? 그러나 지혜롭게 하십시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고 존경해야 되느냐? 질서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화평과 행복은 질서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질서를 깨뜨립니다. 마귀는 반항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행복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앞에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몸, 질서를 세우실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와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종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참신랑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훈련, 영원한 참신랑 예수님께 복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신랑 남편과 행복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연단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우리 아내를 뭐라 그러죠? 마누라 말고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여편네. 어느 책을 보니까 여편네, 여편네라는 뜻은 옆에 있네의 준말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동역자, 대등한 관계. 그런 동업자라는 뜻이에요.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아내는 남편 밑에 있는 밑편네가 돼도 안 돼요. 그건 노예죠. 아내는 남편 머리 위에 있는 윗편네가 돼도 안 돼요. 아내는 남편 뒤에 있는 뒷편네가 돼도 안 되고 아내는 남편 앞에서 얼쩡거려도 안 돼요. 앞편네가 돼도 안 돼요. 아내는 옆편네가 돼요.
0: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새벽부터는 함경북도에서, 오전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평안남도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이 18도, 제주가 17도, 서울과 강릉, 포항이 16도, 대구와 여수, 목포가 15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대전, 광주가 14도, 평양과 신의주가 13도, 개성이 12도, 함흥 11도, 해산이 7도, 강계가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29도, 서울과 대전이 28도, 춘천과 포항, 여수와 목포가 27도, 개성과 강릉, 부산이 26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제주가 25도, 평양 24도, 신의주 22도, 강계가 21도, 해산 20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 소식에 피해 없도록 안전과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하기에 힘쓰고 말로 다 형용치 못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상담을 받은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단 두 줄의 대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것,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대해서 걱정하지 말 것. 많은 고민들이 세상의 시선, 남의 시선을 생각하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 한 가지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원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고 결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또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힘이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말씀 통해 힘차게 시작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 술룻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삿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지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온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시아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얍느엘을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놋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2차 대전 중 영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이 조국 앞에 눈물과 땀과 피밖에 바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조국 앞에 눈물과 땀과 피를 바칩시다. 아주 가슴 뭉클한 연설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1위에 아직도 윈스턴 처칠경이 뽑힌다고 하지요. 처칠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했고 외로울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냥 국군 묘지에 가고 놀러 가고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보훈이나 현충일이라는 개념이 생소해지고 있죠.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순국 영령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과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분들의 희생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는 그런 현충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하와이 해변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노을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쩜 저렇게 형형색색의 오묘한 노을이 존재할 수 있는지요? 함께 어우러진 구름조차도 완벽합니다. 주님은 최고의 예술가십니다. 황홀한 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남녀가 손을 잡고 해변가를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처녀인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 하와이까지 와서 이 멋진 노을을 혼자서 청승맞게 바라보게 하시나요? 그런데 그 순간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안에 외로움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도 계시는구나. 주님이 아닌 것에 집중할 때 감사가 아닌 불평이 나오는구나. 로렌 커닝햄과 함께 예수 전도단의 근간을 마련한 조이 도우슨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확실히 계십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제 삶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 공부하고 그 열매로 변화된 내 삶에 대해 간증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세문난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강찬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6월 6일 현충일에 보내드린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훌쩍 지나갔죠? 오늘은 현충일 아침이기도 한데요. 조기 개항하셨습니까?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단체로 이제 국기를 달아주다 보니 태극기 만질 일이 예전보다는 적어졌죠. 예전엔 잘 보관하던 태극기를 직접 개양하고 또 내리면서 아 오늘 이런 날이었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독립운동가 중 크리스찬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미국인 농장에서 오렌지 따는 아주 힘든 일을 하실 때 이야기예요. 그때가 29 청년일 때인데요. 동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늘 습관처럼 했대요. 여러분,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땁시다. 오렌지 나무 한 그루를 정성으로 가꾸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라고요. 지금은 비록 남의 나라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정성은 결국 미국인 농장주에게 감동을 줬고요. 우리 동포들의 지위까지 높여줬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렌지 따는 일을 정성껏 하니 애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작은 일에 정성을 당한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네, 오늘 귀한 아침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주례의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

소프라노 신델라의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결국 애국자의 모습이다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네, 성경에도 아주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인물이 있죠.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요.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라는 원망 대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정성을 다했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펼쳐졌을까요? 비록 죄수 신분이었지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정성껏 살아낸 요셉. 결국 주변 나라까지 살려내는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칼맨의 구주 예수 의지함은 그리고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과 함께하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소프라노 손예지의 이제야 돌아봅니다. 크룩스의 예수나를 위하여 이화 챔버 콰이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린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일상이 반복되는 이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작은 자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또 다음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축복하노라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충일을 맞아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오 수많은 핏값과 눈물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저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여전히 분단의 아픔이 남아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사 어떠한 위협과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안보와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영국의 성자라 불리는 윌리엄 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남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묵묵히 손을 내미는 낮아짐의 신비입니다. 누군가에게 실수를 덮어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양보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 안에 가득 찼던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 주변이 진정한 평화로 물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체력과 달란트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고 굶주린 이웃, 외롭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들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 생각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나의 가치관과 습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영접하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될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 자연이 세상 영광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면 자연이 세상 향락을 따라가게 되죠. 세상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란 바로 자기 부인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가슴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는지, 내 얼굴에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같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유라 자매를 두 번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이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전해줄까요? 정유라 자매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야, 지난 시간에는 북한

0: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있을지, 아, 저도 나일론이 아니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유나 자매는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0: 네.
1: 한국에 오니까 제 탈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클줄 저도 몰랐습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가족을 놓고 탈북을 할수 있냐? 아닙니다. 자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자유는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0: 그렇죠.
1: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지금 돌아보면, 야, 19살짜리가 이거 부모를 놓고 그렇게 온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0: 처음에 그럼 탈북할 때는 혼자 오신 거군요.
1: 예! 부모님을 다 두고.
0: 근데 부모님한테 알리셨어요?
1: 알리진 않았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잡혔죠.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잡아 끌고 집에 들어가질 않으시고 저를 기차역까지 발주셨죠.
0: 너라도 가서 살아라.
1: 너라도 인간다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라.
0: 네.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국동방송을 들으셨더라고요.
0: 어머니가.
1: 예. 90년대 후반에부터
0: 네.
1: 황정엽 선생님이 망명하신 거,
0: 네.
1: 이런 것도 다 듣고, 국동방송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0: 야.
1: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기차역에서 발해주실 때,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라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뭐 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이 있으면 우리 누나 지켜주실 거야. 그게 국동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0: 와,
1: 얘기인 거죠.
0: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 같이 계시나요?
1: 그렇죠. 나중에
0: 네,
1: 다 이제
0: 오셔서. 야.
1: 하나님께서 그냥 막 독수리 날개 태우셔서 비행기로 막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조만
0: 네.
1: 삼국으로 돌리시고.
0: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었는데, 우리 유나 자매는 동남아를 거쳐서 거기에서 몇달
1: 네.
0: 있으면서 왔는데,
1: 맞아요.
0: 한국에 와보니까 부모님과 오빠가 와 있었다란 얘기가.
1: 아, 한국에 오니까 아빠가
0: 아빠가 먼저.
1: 국정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우리
0: 야.
1: 아빠는 또 배로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0: 네.
1: 제가 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따졌죠. 왜 저만 삼국으로 돌리셨냐고. 정말 힘들거든요, 삼국으로 가기가.
0: 그러니까요.
1: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4개국을 신분이 없이 뚫는다는 게 이게요. 순간순간 심장이 조금씩 조금씩 빙하가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로 이렇게 심장이 새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콕에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정신병이 걸려 있더라고요. 삐루 삐루 이런 소리 들으면 막
0: 그쵸.
1: 경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몸이.
0: 오.
1: 그리고 문 두드리는 거저 지금도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0: 녹화하려면.
1: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0: 그쵸. 경기 일으킬
1: 그게
0: 만큼.
1: 다 거기서 생긴 거예요.
0: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게 상상도 못할
1: 네.
0: 그런 상황일 거예요.
1: 네.
0: 그렇게 그래도 동남아를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1: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정유나 에미나이는 한 번도 북송 안 당하고 오면서도 난민 수용소 안 가고 교회를 통해서 왔다고. 아, 부럽다고. 막 밉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에미나이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보니까 아, 저 기집애는 북한에서부터 기도하고 출발했더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출발할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웠던 하나님, 그
0: 네.
1: 단어가 딱 박혔기 때문에
0: 드라마에도 하나님이 나왔군요.
1: 나왔어요.
0: 네.
1: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나왔고, 겨울연가에서도 나왔어요.
0: 네.
1: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못 찾고, 하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을 제가 한게 아니에요. 제가 모세였더라고요.
0: 네.
1: 그 태국에 도착했는데, 난민수용소에 가려고 경찰에 한데 가서 잡혀야 되거든요.
0: 네.
1: 경찰서 찾아갔어요, 우리가, 우리말로. 근데 두 번을 다 버리는 거예요.
0: 경찰서에서?
1: 예.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0: 네.
1: 그래서 영어를 물어봤어요. 왜 자꾸 버리냐?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0: 아.
1: 우리는 일요일 날 일하지 않아. 근데 제가 3월 달에 초에 이제 넘어서, 두마강을 넘어서, 4월 초에 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한 3, 4주 정도 걸린 거잖아요.
0: 네.
1: 굉장히 빨리 간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게 이제 날짜가 가는지 여일이 바뀌는지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날이 주일인 걸 몰랐던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 주일 딱 맞춰서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방콕 가야 되겠다. 방콕 가면 난민수용소 본부가 있어서 한국 더 빨리 간다더라.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3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갔다고.

0: 다 잡혔어요. 그 인터폴까지 뜨고 막 그랬어요.
1: 네.
0: 그러면 우리를 철창 속에다가 다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도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화장실에 그 이 손 씻는 물에다가 우리가 된장 풀어 먹었어요 막. 근데 너무 이제 막 고생하니까 피부도 다 익어가지고 껍질 줄줄 빼고 진짜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죠. 100불 줄 테니까 나 좀 풀어줄래? 그랬더니 그분이 너 100불 있냐?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 철창 밖에 있는
1: 관수가
0: 네. 제가 1200불 훔쳐서 나왔잖아요. 한 500불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 이분이 오케이 하더니 가가지고 계급이 높은 사람 데려와서 100불 탁 하고 뭐 태국도 100불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치앙마이 다운타운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1: 네.
0: 그때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 사장님을 만났고 그 사장님이 주변의 사장님을 끌어모아서 거기서 완전 막 열띤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보셔서
1: 네.
0: 아마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정말 눈물이 안 멈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옷을 다 갈아입히고
1: 정말 단체 그 관광객처럼
0: 난민의 모습에서 그나마 조금 관광하나
1: 네.
0: 하는 정도로 바꿔놓아서 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6시 저녁 6시 버스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죠. 그 밑에서 이렇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손을 흔들던 그분들의 모습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1: 네.
0: 참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간 정도 달리니까 새벽에 방콕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나와 있었어요.
1: 야.
0: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죠.
1: 예.
0: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세요 이렇게 해서 한 40분 걸어가니까 여기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머 북한에서 이거 마귀들이라고 배웠던 십자가가 뚝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나 난 김씨 일가의 손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마귀의 손에 잡혔네. 제가 배웠던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간을 빼고 피를 뽑아내고
1: 야,
0: 기독교 악마 교육을 배워가지고
1: 악마처럼 아주 그냥
0: 네, 마귀들과 아. 손을 잡은.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다 훔치는 줄 알았어요.
1: 오.
0: 북한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1: 그렇죠.
0: 저는 뒷걸음을 쳤죠. 근데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1: 아.
0: 그래서 야 이럽다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네, 아주 작은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영식 목사님이 예, 담임 목사님이셨고 막 뛰어오셨더라고요.
1: 흘레벌떡
0: 예. 확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상도 분이셔. 감사합니다. 막 이런데 저건 또 어느 나라 말이래? 막 이러면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사모님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셨어요. 계속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이제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거.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 드린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숙소로 와요. 우리를
1: 네.
0: 데리러. 그러면 우리를 딱 무슨 동태 역듯이 그 역을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너무 싫었죠. 그래놓고는 계속 못 알아듣는 베드로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니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래요. 그럼 저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단단히 병들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1: 야.
0: 그러던 걸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과 선교사님 목사님의 아이디어였죠. 선교사님들한테 방침이 떨어진 거예요. 저기 자매들 귀한 자매들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 알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린 돈에 약합니다. 탈북민들이 돈 주겠으니까 성경 테스트 준비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 테스트 통과하는 순서대로 남자 좀 보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읽었습니다.
1: 이야.
0: 테스트 통과하겠다고.
1: 네.
0: 그 돈 상품 다 우리 고향 분들이 따가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1: 야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셨는데 잠시 또 찬양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청해 주셨는데
0: 네.
1: 또 한 곡을 신청하신다면
0: 또 하나는 은혜.
1: 야
0: 모든 것이 은혜.
1: 아멘. 지금 이 찬양에 은혜 안 받을 분이 없어요.
0: 네.
1: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자, 정유라 자매와의 특별한 만남, 간증의 시간인데, 제가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 저는 제 탈북을 돌아보면, 네. 어쩌면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0: 맞아요.
1: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0: 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살다 보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나 자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 아멘.
0: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계실 텐데, 동남아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셨어요,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테스트 한 번.

0: 통과했거든요. 와. 100점 만점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도 후라이를 잘 치고. 저를 먼저 안 보내는 거예요.
1: 오.
0: 저 통과했는데.
1: 통과했는데.
0: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저희가 11명이 올 때 5살짜리 여자아이도 같이 왔어요.
1: 네.
0: 엄마 찾아서 오는 아이. 제가 그
1: 엄마랑 같이 온 게 아니라.
0: 아니고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오고
1: 그 아이를 데리고
0: 큰
1: 오셨군요.
0: 이모가 데리고 오는데 큰 이모가 이 한족 그런 데 팔려가서 살다가 이제 도망 나오면서 엄청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아이고. 자기 몸도 겨우 걸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 5살짜리 애를 그 아이 먼저 보낸다고 마당에 세우고 또 이런 70대 노약자분들 임산부 아프신 분들을 세웠더라고요.
1: 먼저 보내려고.
0: 제가 그때 눈물이 탁 터져나오면서 아 이분들의 사랑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저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믿게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보다.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막 바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성경 내가 잡아 떼야 되겠다.
1: 네.
0: 그 생각을 하고 그 후로 제가 한 4개월 머물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두 번을 통독합니다.
1: 와.
0: 진짜 완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으신 거죠.
1: 네.
0: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때예요. 돈 벌 걱정 없죠. 인간관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1: 네.
0: 하나님 말씀만 읽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 이야.
0: 그래서 그때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 눈만 감으면 보여주시는데
1: 네.
0: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뜨고 싶지 않더라고요.
1: 오.
0: 네, 새벽기도 하는데 그냥 네네 보여주세요. 막 아니,
1: 그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부모님과 오빠를 봤다는
0: 보여주셨어요.
1: 그쵸.
0: 네, 네. 그 책에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오빠랑 부모님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도 사투리로 일 없어.
1: 야.
0: 네, 일 없어.
1: 괜찮다는 얘기로.
0: 네, 일 네.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앞만 보고 웃으면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라. 그 전에 저번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근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앞에서 몇천 명의 영접공들이 영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얀 불찌들이 막 불이 보글보글보글. 그 눈을 딱 뜨면 제가 실명될 것 같더라고요. 그 빛에 눈이 멀어서. 못 뜨고 있으니까 그럼 뒤를 돌아보라 해서 제가 그 환상 속에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하늘은 새까맸습니다. 까만데 땅은 금바다예요.
1: 오.
0: 금가루가 거죠. 번쩍번쩍한데 그중에 세 사람이 금사포를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듯이 꿇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확인이 안 됐죠. 아주 나중에 제가 탕자루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나야 너 그때 그거 기억나니? 다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때 그게 너희 아빠, 엄마, 오빠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땅에 엎드려 벌벌 기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1: 유나 자매가 그런 간증이,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의
0: 네.
1: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0: 오자마자 그냥 돈의 영에,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은 거는 그때 몸 아프게 하셨을 때. 2016년.
1: 네.
0: 그때가 아마 저는 진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서부터라고. 그전에는 나일롱이었어요.
1: 네.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지 10여 년 지내오면서 우리 유나 자매는 우리 하나님을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 그 렘브란트의 탕자 그림. 그 탕자의 그림을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실 텐데 그 탕자를 끌어안았을 때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하나는 여자의 손 하나는 남자의 손이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그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1: 네.
0: 북한에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김부자에게 세뇌돼서 저러고 있지만 에스겔의 뼈골짝입니다.
1: 그럼요.
0: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2,500만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능히 행하실 하나님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는 분인데
1: 아멘.
0: 저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집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1: 네.
0: 또 영원한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뭐 어떻게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죠 전부. 예.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품을 떠나서

0: 부품을 떠나선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김부자품을 떠나 못 산다는 저는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요. 정말 그 품을 떠나서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1: 네. 네.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정유라 자매가 최근 몇 달 안 됐습니다. 목숨을 건 갈증 자유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0: 저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1: 네. 네.
0: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즘 책을 잘 안 읽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원고 분량에서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1: 네.
0: 3, 4시간이면 다 읽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면 말로 간증보다 1000배는 더 은혜 받았다. 정말 글로 이 책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시는 게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느낄 수 있었대요.
1: 야.
0: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대요.
1: 저는 사실은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을 저도 유튜브나 곳곳에서 들었는데 다 안 담긴 것 같아서
0: 네.
1: 저는 바라건대 뭐 2편, 3편이 나오기를.
0: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 안에서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뭘 허락하실까?
1: 할렐루야.
0: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지혜로 뚫게 하실까?
1: 네.
0: 그러면 계속 2편, 3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저는 아멘. 써낼 겁니다.
1: 네. 하나님이 우리 유나 자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시간에 저희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0: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먼저 주셨어요. 이제 고3이 됐습니다.
1: 벌써요?
0: 네.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놨다고 하면서도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1: 네.
0: 뭐 공부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세상에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잡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꿈꾸는 세상의 잣대에 맞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
1: 네.
0: 또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종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1: 또 이렇게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그 삶을 또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네.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0: 네.
1: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0: 꼭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거 더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에 한 100분의 1만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을 가졌은 즉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1: 네.
0: 우리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하듯이 늘 삶의 기도에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그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저희가 항상 극동방송에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북녘에 있는 성도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0: 네, 맞아요.
1: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유나 자매와 함께한 시간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만났지만 나누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0: 두 번이 아니라 200번은 불러야 될 겁니다.
1: 그렇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참 은혜롭네요. 우리 극동방송이. 제가 이렇게 라디오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운 거예요.
1: 네.
0: 안 그랬으면 정말 선수건을 적실 만큼 울 수 있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1: 예.
0: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은하 참 잘한다. 이 무릎에 앉혀놓고 방송을 시키시는 아유.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참 너무 따뜻하고
1: 네.
0: 은혜롭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0: 네.
1: 하나님이 웃으며 칭찬하실 귀한 자녀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정유나 자매와 함께했고요. 건강하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사랑합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 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뭐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

0: 됐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가족,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시며 주님 안에서 즐거운 가정의 식탁을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그림책을 보며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보는 그림책 마음톡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그림책은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누구나 읽어봤을 잘 알려진 이 책을 자녀들과 어떻게 마음을 나누며 읽었을지 잠시 후에 어머니들의 나눔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그림책 마음톡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89님, 일터에서 일하며 귀를 쫑긋하며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896님, 차량 이동 중에 오랜만에 듣게 되었는데 너무 은혜롭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224님, 여행 와서도 아침에 들으니 참 좋습니다. 영상 링크도 받고 싶습니다. 여행 중에 들으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네, 5226님. 어릴 적 그림책을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과 함께 읽으며 지식보다 훨씬 큰 성숙을 이루게 됨을 경험하며 자랐기에 오늘 방송이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특별히 그림책을 통해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자연스레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걸 말해주셔서 은혜로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늘 마더와이즈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5226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마더와이즈라고 또 축복의 말씀해 주셨어요.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며 문자 보내주세요.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주시면 오늘 방송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나누는 그림책 마음토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쌍둥이 자매들과 함께 일상을 꽃피우고 있는 라라맘입니다.
1: 안녕하세요. 9살, 7살 두 남매들과 거룩한 모험 중인 온남매 맘입니다.
2: 네, 저도 9살, 7살 남매를 둔 리미스리 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나누었

0: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 네, 벌거벗은 임금님.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모두에게 친숙한 안데르센의 명작인데요. 이 그림책을 읽으며 아이들의 마음도 알아보고 또 성경 속 진리도 찾아보았어요.
2: 네, 제가 이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과 나눈 첫 번째 질문은 임금님은 왜 이렇게 새 옷을 좋아했을까? 였어요. 어떤 답들이 있었나요?
0: 네. 이 그림책을 펼치면 임금님이 계속 옷을 갈아입는 게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두 남매의 반응이 너무 달랐었어요. 아들은 저는 임금님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동생과 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옷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딸은 옷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 갈 때, 산책 갈 때, 놀이터 갈 때, 친구 집 갈 때 다 다른 옷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 임금님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1: 여자아이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라라 자매도 깨끗하고 예쁜 새 옷을 입으며 기분이 좋아져서 그리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환호성을 듣기 위해서 임금님이 매일매일 새 옷을 갈아입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2: 그러게 아이들 대답이 모두 비슷하네요. 저는 아이들 대답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옷을 왜 입는 걸까라는 추가 질문을 해보았어요. 우리 첫째는 내 몸이 선물이니까 옷은 포장지라고 생각해 나를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째가 어렸을 때 속옷을 포장지라고 이야기해줬던 게 생각이 났었나 봐요.
0: 아, 네. 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옷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역할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또 멋짐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환호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임금님의 새 옷 집착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1: 임금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상하게 옷장 열어보면 참 입을 옷이 없지 않아요?
2: 맞아요.
1: 작년엔 내가 뭐 입고 살았지라는 생각이 막 옷장 열 때마다 드는데 아 이러면서 제가 옷장 앞에서 허영심이라는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허영은 영어로 vain glory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인데 그걸 내가 받으려고 했을 때 그거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계속 채워도 텅 비어있기 때문에 끝없이 욕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 여기서 옷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 질문에 저희 아이들은 원래 맨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을 땐 옷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죄가 없어서 부끄러운 걸 모르기 때문에 옷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0: 네, 정답이네요. 인류 최초의 옷을 만들어주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보지만 옷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먹을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입을 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신다.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옷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욕심은 내지 말자고 우리 딸과 이야기를 했어요.
1: 참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네요. 벌거벗은 임금님 속의 임금님은 결국 그 허영이란 죄가 덧치되어서 사기꾼에게 속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것을 믿기 삼아 더 큰 악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기꾼들이 임금님을 속일 때 신하들도 하나같이 거짓말을 하죠. 신하들은 왜 임금님에게 옷이 안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2: 네, 저희 온남매는 바보 눈에만 보이는 옷감이라고 했으니까 안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라고 놀릴까 봐 또 자기 혼잣만 안 보이는 걸까 봐 걱정돼서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해주더라고요.
0: 네, 우리 아이는 임금님이 무서워서 임금님이 너 바보 신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쫓아내거나 벌을 줄까 봐 무서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1: 전 라라 자매에게 너가 신하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고 질문해봤더니 쌍둥이지만 답변이 좀 달랐어요. 첫째는 직접 가서 한번 만져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 볼 거라고 했고 둘째는 난 안 보이면 진짜 안 보여 라고 솔직하게 말할 거라 하더라고요.
0: 저는 원래 제 아이 성격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 그림책 마음톡을 하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제 원래가 혼자만 다르고 혼자만 주목받는 것을 좀 싫어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질문에서 또 이제 너가 신하였으면 어떻게 대답

0: 답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지 먼저 다른 사람들 반응을 보고 답을 할 거다. 분위기를 타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이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도 혼자 노라고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는데 또 제 그런 마음과는 다른 성향의 아이라서 이게 또 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1: 저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하게 훈육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한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동조할 때 반드시 한 번씩은 꼭 짚어줘야 할 것 같아요.
2: 맞아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의 창을 머리 띄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답하고 행동할까 살펴보기 전에 머릿속 창에 그 질문을 띄우고 먼저 답해보라고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좋은 조언들 감사해요. 취향이나 유행을 따라하는 건 몰라도 거짓말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과 절대 동조하지 말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과 시선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먼저 생각하기.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림책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벌거벗은 임금님 책으로 나누는 그림책 마음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1: 아, 또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한 명도 임금님께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임금님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벌거벗은 채 행진하게 두지 않았을 텐데, 임금님에겐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을까요?
2: 네, 그러게 엄청 안타깝네요. 그래서

0: 전 아이에게 만약 내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까? 네가 벌거벗었다고 말해주는 친구? 아니면 너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말해주는 친구?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첫째가 너가 옷을 안 입었어 라고 말해주는데 놀리지 않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1: 정말 대단한 답변인 것 같아요.
0: 만약 그랬다면 임금님이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테니까라고 하고요.
1: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주변에서 내가 벌거벗었다고 말을 해주면 내가 사기당했고 속았다는 게 부끄럽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래서 저도 당장은 뼈 아플지라도 이렇게 주위에서 나의 벌거벗음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저도 그런 조언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종종 좀 알려주세요.
2: 네, 꼭 말해주겠습니다.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팀 켈러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책은 자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자신이 모두 왜곡된 자아라고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1: 맞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자아는 아주 부풀려져 있지만 그 속이 텅빈 공허한 상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함과 낮은 자존감 모두 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점에서는 결국 같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멋진 옷을 입고 가시하고 싶은 임금님의 교만한 마음이나 내가 바보면 어떡하지? 나만 저 옷이 안 보이는 거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그 낮은 자존감을 지닌 것이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0: 네, 다 똑같은 교만이죠. 임금님은 옷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한것 같아요. 그 책에 인간의 본성적 자아가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나를 높게 평가하는 것도 낮춰 평가하는 것도 아닌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 겸손이라고 말하는 이 문장이 자녀들과 그림책을 보면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2: 맞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남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둘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진정한 내 자아이고, 내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할것 같아요. 저는 라라 자매들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럼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아이들의 답변은, 당연히 하나님은 날 예쁘게 바라보시겠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붙였어요. 하나님이 널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딸로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바라보신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네요.
1: 맞아요. 우리가 어떤 역할의 옷을 입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 어떤 모양으로 꾸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미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벌거벗은 그대로 완벽했던 우리가 죄로 인해 옷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이책 나눔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럼, 우리 영혼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일까? 라고요. 아이들은 믿음의 옷, 죄가 없는 흰색 옷,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깨끗하게 된 옷이라고 답해 주었어요.
2: 듣고 보니 어린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옷장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이 찬양 가사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사랑의 옷, 탕자에게 입히신 용서의 새 옷, 하나님 군대의 전신갑주 옷,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세마포 옷이 나와요.
0: 네, 아침에 눈을 떠서 나 오늘 뭐 입고 가지? 생각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바라보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이런 옷들을 입으려면 먼저 내가 가식의 옷,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무의 옷이나 포장된 옷들을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과 함께한 오늘의 그림책 마음톡, 저의 한줄 느낌은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야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다입니다.
0: 저의 한 줄은 매일 하나님의 옷장을 열고 내 영혼에게 입힐 옷을 찾자입니다.
2: 저의 한줄 느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자입니다.
0: 네, 그럼.

다음 책갈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관심, 자신에게 집중해 있는 공허함이 가득하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자녀들과 그림책을 함께 보며 자녀의 생각도 들어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나누며 알아가는 그림책 마음토 코너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벌거벗은 임금님 책을 봤는데요. 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라보시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옷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꺼내 입으시는 기쁘고 아름다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새 생명 진행과의 오늘의 시간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사랑 주께 드립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제 남아공에 지난 세기 아주 위대한 목회자이자 이제 신학자가 배출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남아공의 앤드류 머레이입니다. 그분이 수많은 그런 저작들을 남겼는데 바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다. 설명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다. 나의 생명, 우주만물 모든 소유를 넘어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받으실 그 하나님, 그 주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어이가 없기에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어떠한 헌신과 의무를 드릴 것인가? 이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사전적으로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소유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헌신과 예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예물을 드려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겠다. 이 책에 다소 어렵지만 그렇다면 그 최고의 헌신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나누지 않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신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제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누구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아무런 소망 없이 이제 박해를 당하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죠.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줘라, 풀어줘라 하니까 그들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매, 어장,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니까 아, 이 사람들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모세야, 다 데리고 나가라. 하, 이래가지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이분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렇죠.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적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백성이라는 걸 알고 동네 사람들이 그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인들이 소유했던 금은 보석을 다 줍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당신을 믿는 여호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금은 부치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다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치유를, 이런 구원을 입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내가 아무 데서나 너희를 만날 수 없으니 성막을 지으면 좋겠다. 한번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이 성막인데 긴 장경이 100규빗이니까 한 45m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50m 정도. 그리고 짧은 길이가 50규빗이니까 한 20몇 m 정도. 아주 짧습니다. 20한 3m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성막인데 그 안에 이제 한편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정사각형인데 별로 크지가 않아요. 가로 세로 4.56m니까 담임 목사님 이제 이 목양실 정도 됩니다. 작은 방 한 칸 되죠. 이런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소와 기물들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이제 이 자원이 들어가냐면 금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1톤, 1000kg 정도의 금이 들어갑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한 2천억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금 1kg당 한 200만 원쯤 그러지 되겠죠. 은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3,420kg이 들어가고 노시도 들어갑니다. 노시라 함은 청동인데 구리 더하기 주석 합금이죠. 이것이 2,400kg이

들어가고 그 위에 좋은 옷감이나 실 같은 거, 그리고 대제사장의 어깨와 흉패에 이 먹일 보석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얻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와 같은 헌신을 누가 했는지를 하나님이 기록을 해요, 안 해요? 기록을 별로 안 해요. 아무개가 이거 했지, 누가 이거 했지, 이런 것을 안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적진 않았지만, 금은 보석보다 어찌 보면 더 하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런 것을 내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다.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들이 쓰는 거울로 물두멍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물두멍인데,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릴 때 깨끗이 씻고 들어가라고 이 물두멍을 만든, 이게 뭐로 돼 있어요? 노스로 돼 있어요. 이 노스를 만들 때 사실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손거울, 이 노스로 된 손거울을 제출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거울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으로 이 여인들의 이 놋거울을 받으신 거예요. 1톤이나 되는 이 금보다도,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 12가지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운 예물로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의 제자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들의 그 놋거울을 기록을 하면 좋겠다. 왜 그것이 최고의 이 선물이 됐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성막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과 성막은 다소 다른데, 성막은 모세의 형, 그리고 조카들인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 성막 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굴 만나주셨어요?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만나주시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그 중심부에 있지만,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아주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 그렇죠. 허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텐트 같은 데서 이 모세를 만나주거든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가,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먼지가 많잖아요. 위생시설도 없으니까. 모세도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 손과 발에 먼지가 많습니다. 오물이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들이 그죠? 야, 우리 어느 은행에 돈이 들어온다더라. 우리 한탕 하자. 그럼 한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답하는 걸 보니 좀 돈이 궁하신가 봅니다만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손을 어떻게 했다? 손을 씻었다는 거는 그냥 손을 깨끗이 다이얼 핀으로 씻었다는 거예요.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손을 씻었다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물이 히브리어로는 마임이라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요한복음 15장 3절,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보면 이 물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으로 싹 씻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혹시 내가 어기지 않았는가? 비록 최고의 지도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한 일을 하진 않았는가? 이 마임, 이 물이라는 건두 번째 뭔 뜻이냐면은, 요한복음 4장 10에서 14절까지 보면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도 이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누가 씻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씻어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손 씻었어. 모세가 손을 싹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사막에는 물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 시대는 얼마나 물이 없었겠어요. 200만 명의 백성들이 야이는 모세야, 물이 없어서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먹을 물도 없는데 모세가 손을 씻으려고 하면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이 회막문에서 일하던 그 여인들이, 아, 모세가 손을 잘 씻고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저분을 내가 도와드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세숫대야 같은 걸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면 좋겠다. 모세, 너는 이런 성막도 필요 없고 나랑 직접 만나니까 대제사장 이하 제사장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말을 다 하고 나서 물두멍을 큰 세숫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다고 하니까 그 여인들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제사장들이 혹시라도, 모세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사장들은 허투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불 갖고 들어갔다가 타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변할 것이요,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래야 할 것이다. 여인들이 그러죠. 모세에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왜 최고의 헌신이냐면, 헨리 솔타우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거울 보고 왔습니까? 그냥 나왔습니까? 거울 다 보고 오죠. 남자들은 거울 잘안 봅니다. 여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려면 거울을 뺏어버리라. 이런 또 격언도 있어요. 화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울이 필요하죠. 화장 없이 이걸 루즈를 바르면 막 입이 삐죽삐죽하고 삐에로 같이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 솔타우라는 게 뭐라고 하냐면, 그 회막 문에서 일하던 그 레위인 여성들, 그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얼굴에다가 잘 바르고, 이렇게 입술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에게 임한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모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초두에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책의 주제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인 거예요. 아주 큰 예물들, 헌신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그잖아요. 여인들이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나왔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보니까, 이제 막 회막문에 그 여성들이 집에서 남편하고 한바탕 뭐 두고 와요? 한바탕 싸우고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오니까 남편하고 그렇게 사나운 말을 하고 새끼들하고 갈등을 하고 같은 지파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관계에 이런 아픔들이 있고 사과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탐욕을 부리고 악한 마음을 품은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상처를 주고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하고 옷을 입었다 한들, 거울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한들, 하나님의 엄중한 임재의 거울 앞에 서니까 이런 거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아무리 유창한 기도의 그런 어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더라도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면 결코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들 그래서, 아, 나 이런 거 내가 애굽에서 가져온 거딱 하나, 이 거울인데 다 녹여서 버리겠다. 그 여인들은요, 거울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룩함이고, 그 여인들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회막 밖에서 그런 잡일을 할때 문이 살짝 살짝 열릴 때마다 뭐가 보여요? 물두멍이 보이죠. 하나님, 제가 갖고 있던 최고의 그런 소유 물두멍, 그것이 물두멍이 됐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러죠. 하나님, 하나님의 전 가까이 섬길 때에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함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누구의 거룩함이에요? 그 여인들의 이 거울로 녹여진 이 세수대야죠.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을 때, 여러분 손만 씻겠어요? 손 씻을 때 그 물두멍에 물 위에 누가 비춰져요? 자기 모습이 비춰지죠. 물두멍을 만들었던 그 재료를 헌납한 그 여인들의 그 소유, 그거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죠. 아,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서 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예배를 집내서 해야 되겠는가? 저 여인들은 참 이렇게 자기가 가진 최고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눈물과 이 금식으로 기도하는데, 이 회막문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이 과연 어떠한 존재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회막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하고 청소하는 일도 했지만, 어떤 이 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들은 영적인 전사들이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서 수종드는이라는 단어가 동사의 원형이 차바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차바. 이것은 좀 기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수종들다라는 단어가 차바이고, 여인들이라는 단어도 동사의 원형이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차바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두 번 반복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성소에서 섬기다라는 표현할 때는 거의 대부분 아바드.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또 샤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특별히 이들은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뭐 족장도 아닌데 이들을 차바라고 쓰는, 이 차바가 무슨 뜻이냐? 전쟁하다, 공격하다. 발음이 똑같지만 이 명사형은 전사,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여인들이 이 성막 밖에서 주로 뭘 했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막 남편하고 싸우고 막 너고 나고 한판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가장 큰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서 벌어져요? 내 마음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배 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의 칼을 던지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승리하고 회복되는 거고, 귀를 닫으면 영혼이 죽거나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죄를 속죄하는, 그 집례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집례를 하다가 잘못하면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집례할 때 이 성막 밖에서 뭘 해요? 회막문 근처에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오늘 집례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지죠. 여러분 그와 같은 온전한 헌신, 여러분 그런 헌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 자신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는 그 이제 목사님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한 이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헌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준비하기가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잘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그런 것이 필요해요. 예배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차바되었던 그 수종드는 여인들처럼 때로는 금식하며 애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지 몰라요. 사진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여자들은 교회 잘 안 나오는데 남자들의 교회를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참 큰 특징이기도 해요. 남편들이 먼저 나와서 아내를 졸르고, 잘 믿어봅시다. 여자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뭔 욕심이 많아요? 주로 그잖아요. 남자들은 순수하니까, 여보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 큰 특징이기도 해요. 남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앞에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에요? 따라서 눈물병.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오늘 제가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병을 하나 놓아드립니다. 그럼 거기다가 다음 주일까지 눈물을 좀 담아오세요. 눈물, 목사님 저는요 하도 험한 세상 살아서 피도 눈물도 안 납니다. 그럼 제가 바늘로 한번 콕 찔러드립니다. 눈물나게. 이건 조크입니다만은 눈물을 담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주의종이 힘들 때, 교회의 큰 기도에 눈물이 필요할 때 한번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눈물의 능력이 회막문에서 일했던 그 여인들처럼 그 손거울이 돼서 그 기도의 애곡함이 주님 온 회중을 거룩하게 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무디 목사님이 1872년에 영국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열흘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회 해도 별로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400명이 전도가 돼요. 할렐루야. 막 사람마다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막 아멘 믿겠습니다. 술 먹다가도 예수 믿어야지. 막 술병을 집어던지고 그래요. 여러분이 술병을 집어던지는 역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막 담배 피다가도 그냥 탁 끊어버리고 어떤 성도는 앞으로 끊겠습니다. 근데 담배를 또 피워요. 왜 피워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안 피는 옆으로 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옆으로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400명이 확 올라와서 막 애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래요. 아이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물어봐 성도들한테. 그랬더니 비결은 딱 하나인데 마리안 아들라르드, 발음도 어렵습니다만 그 여인이 선천적 장애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하나님 저는 뭘로 헌신할까요? 뭐로 차바가 될까요? 뭐로 영적인 전사가 될까요? 너는 기도를 해라. 내가 너를 정말 뜨겁게 만나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배는 못 드려도 그 침대에 드러누워서 그 기도해요. 하나님 무디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저는 비록 그 집회 예배에 나갈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숫자를 세워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열흘 동안.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8세기, 19세기를 걸쳐 이제 미국에 아주 위대한 부흥 강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찰스 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도해가지고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적게는 25만 명에서 50만 명인데 그분이 쓴 글을 보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분이 원래 변호사를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그만두고 이제 목회와 이런 걸 했거든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막 말 안 해도 막 넘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얼마나 막 두려움이 임하고 지옥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찰스 핀이는 잘 아는데 대니얼 넷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대니얼 넷이라는 분 여러분 못 들어봤죠.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대니얼 넷이라는 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48살쯤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찰스 피니는 내가 귀 쓰는 종이니까 네가 특별하게 우리 피니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 들어오면 좋겠다. 네가 1등으로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음성에 이제 순응을 해요. 그래서 그가 뭘 하냐면은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 부흥집회를 간다고 하면은 그분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먼저 가요. 그 도시에 이제 방을 호텔방이나 이 여관방 민박집을 잡아놓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 동네에 헌신된 사람들 몇 명을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한 3박 4일 정도 금식도 해요. 찰스 피니가 쓴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어느 날 이제 이 부흥회를 하다가 피니가 이제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와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 민박집 주인인데 혹시 넷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랬더니 아 잘 알다마다요. 그랬더니 한번 와서 보세요. 너무 이상해요. 그랬더니 왜 그러는데요? 3일 동안 밥을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남자 3명이서 문 하도 신기해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엎드려가지고 울고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정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정신이 안 나갔어요.

0: 얼마나 애고가 고운지 이 사람도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전혀 안 이상합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신은 아예 집회도 가지도 않고 한 달 전에 먼저 가서 기도하는데 피니 목사님 와도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골방에서 끝날 때까지 간절하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25만 명에서 50만 명의 전도가 되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부흥되면 영적인 또 전쟁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루는 깡패 이 다섯 명이 동네 깡패가 왔어요. 와가지고 막 피니 목사님을 막 박해를 하는데 내일 집으로 안 가면 죽이겠다 막 협박을 해요. 막 지금으로 봐면 막 용문신이 있고 막 머리를 깍두기까지 깎았는데 막 금방 때릴 것 같고 막. 그 피니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전화도 하지만 이제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자가 필요하잖아요. 내쉬하게 말을 했어요. 내쉬님, 내가 아주 위험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 내쉬가 막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쉬가 기도하고 딱 마음이 정해지니까 깡패들을 만나러 가요. 제가 이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봐 젊은이들 나를 마음대로 한번 해보게나. 하나님이 일주일 내에 자네들을 회개하게 하시든지 자네들을 지옥에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당신들의 그 협박을 해산할 걸세.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세.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그러다가 큰일 나죠. 그리고 다 골방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 깡패 두 목이 누구한테 찾아와요? 피니 목사님이 찾아와요.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간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전날 밤 지옥에 갔다 옵니다. 내 그 주님을 영접하겠나이다. 일주일 내에 깡패 모두가 전도되는 역사가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분 이 대니엘 내시가 이제 소천하고 나서 그분 이제 무덤이 캐나다에 있는 아주 이 작은 도시 길가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다니엘 내시 기도의 용사 차발한 뜻이죠. 피니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이 내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피니가 더 이상 전도를 못해요. 날개가 꺾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 교구 저처럼 담임 목사가 돼서 조용조용 목회하다가 소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이 참된 헌신은 참된 기도의 드문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무엇이다? 여러분 거룩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혹은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주님의 속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비춰봐야 돼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좋지 못한 것이 있는가 비추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의 종이 그러죠 모세가 아론이 혹시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안위를 지켜주시도록 예배를 집례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여러분 눈물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물은요 사랑의 원작 폭탄이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강팍한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헌신만 할 수 있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오늘 회막문 앞에서 헌신했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는 주님을 섬길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록과 그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책 안에 기록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광주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081번에 2234, 2234번 광주 하백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주객전두라는 말 있잖아요. 주인과 손님의 자리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분명 공부하려고 책상을 정리한 건데 정리만 하다 하루가 다 가면 진짜 하려던 게 뭐였는지 잊고 있었구나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본질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헤매게 되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기뻐하라고 누리라고 찬양하라고 창조됐는데 그걸 잊고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만 하다 보면 존재의 의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어진 모습대로 주어진 감사함 따라 찬양하고 싶은, 그래서 오늘을 잘 걸어가고 싶은 행복한 토요일의 엄수빈입니다.